마이클 잭슨, 빌리 제인이었습니다. 얀 푸글러의 첼로, 오메르 메이르 벨버가 지휘하는 BBC 필하모닉의 연주였습니다. 20대 마이클 잭슨, 빌리 진, 80년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하는 오늘 아침입니다. 이때 80년대에 빌리 진에 맞춰서 문워크 한번 흉내내보지 않은 10대가 있었을까 생각해보는데요. 정말 그 빛났던 한 순간이었죠. 우리에게는 그렇게 다 빛나는 순간들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어서 번슈타인의 또 초기작입니다. 발레 음악 Fancy Free 중에서 갤럽 와일드 단손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24시간 동안 휴가를 나온 세 젊은이가 뉴욕을 누비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발레극입니다. 에릭 하머슈타인이 지휘하는 내셔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레나드 본슈타인 발레음악 Fancy Free 가운데 갤럽 왈츠 단손 에릭 하머슈타인이 지휘하는 내셔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마이클 잭슨도 그렇고 이 발레로 희로애락을 표현하는 모든 몸으로 이렇게 춤을 추시는 분들, 무용가 분들, 무용수들 보면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말로도 표현 못하는 이 감정들을 몸으로 이렇게 표현하실까 탄복하게 됩니다. 자, 가정음악입니다. 함께 하시면서 듣고 싶은 음악,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샵9310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콩과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입니다. 문자로 사연 주시는 분 가운데 몇 분께는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에서 제공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드립니다. 오늘도 유튜브 스트리밍 진행 중이에요. 유튜브에서 KBS 클래식 FM 혹은 가정음악 검색하시면 됩니다. 선곡되는 음악의 제목, 연주자, 자막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 가정음악에서 시원하고 아주 뽀송한 이벤트 진행 중인데요.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이 여름 나에게 꼭 필요한 한마디 혹시 있으세요? 날씨 덥고 습한 만큼 다들 힘들잖아요. 예민해지고. 이런 무더운 날씨 때문에 몸도 좀 처집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말 어떤 게 있을지 여러분의 아이디어, 고견을 구해봅니다. 오늘도 10분 추첨해서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어에서 제공하는 수박주스 한 분당 두 잔씩 보내드립니다. 참여는 문자예요. 샵9310 전화번호를 알아야 쿠폰 보내드릴 수 있어서 문자로만 참여받습니다. 여러분의 지혜롭고 재치 있는 사연 기대하겠습니다. 1145 쓰는 분이에요. 15일 그러니까 어제 사연해 주셨었는데 오늘 새벽부터 SRT 타고 4년차 검사 왔다고 병원에 다음 주도 SRT 타고 결과 보러 와야 합니다. 어제 그 KBS 가음 KTX 뭐 이거 저희가 퀴즈 낼 때 이런 사연 주셨죠. 윤주님은 건강 지키면서 신가음 열차를 계속 운행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뼈검사 전 주사 맞고 CT 찍고요. 오후에 MRI 기다리면서 신가음으로부터 위로받고 마음 안정시키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 정말 이걸 4년 차 매일 하루 종일 병원에서 검사에 검사 기다림 얼마나 지치고 힘드실지. 그런데 그냥 이제는 그러려니 4년차 정도 되시니 그러려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모쪼록 이렇게 추적하고 관찰하면서 내 몸을 잘 돌보고 있구나 이렇게 마음 돌리시는 1145 쓰는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건강하세요. 신청하신 요하네스 브람스 헝가리 춤곡 5번 춤곡이군요. 오늘 그냥 계속 댄스 댄스 댄스입니다. 라파엘 쿠벨렉이 지휘하는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예요.

브람스 헝가리 춤곡 5번 라파엘 쿠벨리기 지휘하는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7714 이 여름 꼭 듣고 싶은 한마디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요즘 18개월 아들 키우며 하루에도 몇 번씩 묻습니다. 스스로에게 나 잘하고 있는 걸까? 더운 날씨에 아이 챙기고 끼니 챙기고 놀아주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알아주는 일은 아니지만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안겨올 때 잘하고 있구나 이런 기분이 드신다고. 네, 이번 여름 저를 비롯해 모든 부모님들께 잘하고 있어요. 오늘도 충분해요 라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고맙습니다. 7714 쓰는 분께 수박 주스 두 잔 우선 보내드립니다. 5935 쓰는 분, 어제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이 갓단 옥수수 한 상자를 보내주셨어요. 김이 오르면서 옥수수의 구수함이 집안 가득 퍼지고 알알이 투명하게 잘 익은 옥수수를 김치 냉장고에 넣어놓으니 행복합니다. 이야, 진짜 나 부자. 나 올여름 부자 됐어. 다 쟁여놨어. 이 느낌 뭔지 알죠? 아, 근데 옥수수를 어떻게 삶으세요? 저는 이거 옥수수 찌는 법 아무리 해봐도 매번 대실패. 가지고 아 이거 참 그때는 맛있는데 아 이걸 바로 조금 김 한 김 다 빠지면은 김치냉장고나 냉동실에 얼려야 되나요? 조금 뭐 한 하루 지나면은 너무 딱딱해져서 비법 아시는 분들 비법 전수 좀 부탁드립니다. 자, 5935 쓰는 분, 옥수수 재벌 5935 쓰는 분의 신청곡입니다. 모차르트 클라리넷 협주곡 A장조 퀘엘 622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샤론 카메 바셋 클라리넷과 지휘 하이든 필하모니의 연주입니다.

모차르트 클라리넷 협주곡 A장 쪽 쾌일 작품 번호 622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였습니다. 샤론 캄의 바셋 클라리넷과 지휘 하이든 필하모니의 연주였습니다. 이 여름 나에게 또 우리에게 필요한 한마디, 아, 여러분들의 좋은 사연과 함께 옥수수, 전국의 옥수수 박사님들이 등장하셔서 옥수수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전해주셨는데 우선 한마디. 2236 쓰는 분. 아, 요즘 제일 힘든 게 뭐야? 라고 툭 물어봐 주기. 한마디 해주는 게 아니라 요새 뭐 좀 힘들어? 뭐가 힘들어? 물어봐 주는 거. 이거 지혜롭네요. 듣기도 힘들잖아요. 아무리 좋은 얘기도. 뭐 힘들어? 이렇게. 아, 이거 참 좋은데요? 8685 쓰는 분. 김수환 추기경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70년 걸렸다. 아, 그렇습니다. 나 왜 이럴까? 나 또 실수했어. 나 우리 남편한테 또 그랬다? 그러면 예,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70년 걸렸대. 그것도 김수환 추기경님도. 우리도 오래 걸리니까 너무 그러지 마. 이거 너무 진짜...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8685 쓰는 분 고맙습니다. 7935 저는요 어제 혼자 사시는 89세 되시는 이웃집 어르신께 텃밭에서 딴 애호박 곱게 채쳐서 부침개 간식으로 드렸어요. 오이피클과 함께 올여름 가끔 그렇게 하려고요. 말보다 애호박 부침개네요. 아, 진짜 말보다 부침개 한 수 배웁니다. 아, 또 한 번, 또 한 분이 있는데요. 3724 쓰는 분. 나 오늘 저녁 먹고 갈게. 이 말을 매일매일 기다려요. 퇴근하고 밥하는 거 여름엔 특히 덥고 힘드네요. 3724 쓰는 분. 9058 쓰는 분. 에어컨 틀어. 이 이상 시원한 말은 없습니다. 몸이 바로 반응하고요. 이후 뇌가 만족합니다. 아, 아주 호기롭게. 틀어, 틀어. 에어컨. 이게 이 여름 필요한 한마디군요. 자, 여기까지 수박주스 보내드리고요. 또 음악 듣고 수박주스 나누겠습니다. 가정음악 9시 35분입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음악과 다른 예술, 음악과 사물처럼 존재하는 모든 것에서 음악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시간, 음악 그리고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음악 그리고 반바지입니다.

1934년 영국의 지휘자 토마스 비첨 경은 코벤트 가든 극장에서 바그너 음악극 니벨룽의 반지를 공연하기로 했습니다. 이 작품을 공연하기 위해서는 바그너 튜바라는 악기가 꼭 필요했고요. 악기를 연주할 사람도 필요했는데 그래서 그는 런던 필의 호르니스트인 존 데니슨을 독일로 보냈어요. 바그너 음악극을 전문으로 하는 바이로이트에 가서 바그너 튜바 연주자를 좀 구해와라. 이게 그에게 주어진 임무였죠. 바이로이트에 도착한 존 데니슨 곧바로 연주자들이 많이 자주 간다는 맥주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리허설을 막 마친 금관악기 연주자들이 맥주를 마시면서 피로를 풀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들과 어울려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기분 좋게 취한 한 금관주자가

로빈슨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일 우리 라인의 황금 공연하는데 같이 하지 않을래? 뜻밖의 제안에 조금 당황한 데니슨. 근데 어쩌죠? 저 까만 정장을 준비를 못했는데요. 그러자 그들이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뭐 어때? 우리도 반바지 입고 연주할 건데. 아니, 정식 공연에서 반바지를 입고 연주한다. 좀처럼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이로이트에서는 흔한 일이래요. 바그너가 직접 설계한 바이로이트 극장에는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앉는 자리, 일명 피트가 무대 밑으로 완전히 들어가 있거든요. 바람도 통하지 않는 이 피트 내부 온도 30도를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소리가 객석에 잘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공기 흐름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곳 피트 안에서는 에어컨 가동도 절대 금지. 그 좁고 더운 공간에 수십 명이 모여서 몇 시간 동안 연주를 한다. 그야말로 사우나에서 연주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일이죠. 연주가 끝나면 온 몸이 땀 범벅이 되곤 한답니다. 그래서 바이로이트 극장에서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단원들에겐 반팔, 민소매, 반바지, 그리고 슬리퍼, 이게 모두 연주하는데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피트가 완전히 무대 아래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객석에서는 단원들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전혀 볼 수가 없죠. 여성 지휘자로는 최초로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공연을 지휘했던 시모네 영도 더위를 피할 순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녀 역시 반바지에 슬리퍼로 지휘를 이어갔고요. 공연이 끝나자마자 재빠르게 의상을 갖춰 입고 무대 위로 올라가 커튼콜을 마쳤다고 합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시간, 오늘의 연결고리 음악 그리고 반바지였습니다.

지금 들으실 이 연주를 하는 오케스트라 분명히 반바지의 민소매 차림이었을 것 같습니다. 1967년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실황으로 준비했거든요. 바그너, 발키레 중에서 1막 전주곡, 그리고 이곳이 누구의 집이든 간에 듣겠습니다. 지크문트의 제임스 킹, 지크 린데의 레오니 리자네기고요. 칼 뱀이 지휘하는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네. 바그너 발키레 가운데 1막 전주곡과 이곳이 누구의 집이든 간에 같이 들으셨습니다. 지그문트의 제임스 킹, 지클린데의 레오니 리자넥, 칼 뱀이 지휘하는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67년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실황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음악 그리고는 반바지였습니다. 아, 진짜 이 바그너의 음악을 연주하는 그 오랜 시간, 이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그 공기도 잘 통하지 않고 에어컨은 고사하고 그 찜통 같은 피트 안에서 연주를 하는구나. 반바지가 당연히 허용돼야 되겠구나. 오늘 음악 그리고 반바지를 통해서 또 새롭게 알게 된 이야기였습니다. 이 여름 나에게 필요한 한마디, 우리에게 필요한 한마디. 075 하나 쓰는 분, 지금 힘들게 일하다가 쉬는 시간 차 한 잔의 여유를 가지신다고 하시면서 잠시 쉬어도 괜찮아. 쉬는 건 포기가 아닌 삶의 연장이라고. 정말 맞습니다. 잘 쉬는 사람이 회복해서 또 잘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쉬지 않고 계속 일만 하다가는 진짜 부러지죠. 공채로 하나 쓰는 분 고맙습니다. 공사위로 쓰는 분인데요. 지금 딸과 제주 한 달 살기 중이신데 간조 시간대 바닷속 한가운데를 걸으며 자연의 위대함과 섭리의 감사함을 느낀다고 하시면서 부족한 엄마를 잘 따라와주고 때로는 위로도 해주는 딸 제이에게 건강해줘서 고맙다. 건강해서 고맙다. 사랑한다 하셨습니다. 뭐 이 여름에 꼭 필요한 말이기도 하고 사랑한다는 표현이 가장 또 우리에게 필요한 한마디가 아닌가 싶어서 공사위로 쓰는 분께도 수박주스 두 잔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972호 쓰는 분, 땀을 많이 흘린 사람은 눈물을 적게 흘린다. 중학교 때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이라고. 그쵸. 땀을 흘릴 때 미리 운 거죠. 온몸이 운 거죠, 우리가. 972호 쓰는 분. 많은 땀을 내고 계신 분들께 또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0016, 최고야. 이 한마디 들으면 힘납니다. 더운 불 앞에서 음식 했을 때 식구들이 최고야. 최고. 엄마 최고. 0016 쓰는 분께도 시원한 수박주스 두 잔 보냅니다. 무엇보다도 그냥 그 사람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는 거, 그게 이 여름을 나는데 보약이 되지 않을까. 시원한 수박주스보다 나의 관심, 나의 시선, 나의 한마디. 우리 같이 힘을 좀 주고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까뮤 생상스 하바네스 작품 83 들을까요? 막심 벵게로프의 바이올린, 주빈 메타가 지휘하는 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카메유 생상스 하바네스 작품 83 막심 벵게로프의 바이올린 주빈 메타가 지휘하는 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옥수수 전국에 계신 옥수수 박사님들의 사연을 종합해본 결과 그중 대표적인 사연 8056 옥수수 맛 최고인 강원도 홍천 태생입니다. 옥수수는 당일 밭에서 따와 물에 잠기게 40분 정도 푹 삶으면 되는데요. 아무리 맛있는 옥수수도 하루 지나면 맛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종합해본 결과 설탕 조금, 소금 조금 넣어라 하는 분도 있고 그 껍질을 한 겹 정도는 담은 채 쪄라, 아니 삶아라. 그리고 한 김 식으면 그걸 잘 밀폐해서 잘 싸서 냉동실에 보관해라. 그리고 오래 두지 말고 사실은 나누어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수수 관련해서 꿀팁 주신 9373-8056-4023-5383 네 분과 콩으로 사연 주신 이수연님께 감사드리고요. 문자로 사연 주신 네 분께는 커피 한 잔씩 보내겠습니다. 옥수수로 또 든든하게 건강하게 여름 잘 나보겠습니다. 가정음악 10시 1분입니다.

두 곡의 재즈 들으셨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이 영화 Miles Ahead, OST 중에서 Miles Ahead, Miles Davis의 트럼펫, 여러 연주자들이 함께 했고요. Just Friends 이어서 들으셨는데 찰리 파커의 알토 색소폰 그리고 여러 연주자들이었습니다. 이 곡은 0779 쓰는 분께서 청하셨어요. 일본 도쿄에 여행을 다녀왔는데 따님이 도쿄 재즈바를 예약해서 재즈 연주 들으시고 참 행복하셨다고 여행에서 아주 좋은 경험을 했다고 하시면서 마일스 데이비스가 이렇게 말했다네요. 재즈의 역사는 네 단어로 말할 수 있다. 루이 암스트롱 찰리 파커 이렇게 그래서 찰리 파커의 Just Friends를 청하셔서 전해드렸습니다. 좋은 여행하고 오셨네요. 0779 쓰는 분께 커피 한 잔 보내겠습니다. 오늘 참 음악이 다채롭죠? 앞서 빌리지인도 그 클래식 버전으로 전해드렸고 번슈타인의 발레 음악도 들었고 그리고 이렇게 재즈도 전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선곡의 그 주제는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 발레, 영화, 음악, 재즈까지 종합 선물 세트. 좀 즐겁게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184나 쓰는 분이 오늘 선곡이 참 좋다고 주차하면서 듣고 계시다고 생일 아침에 좀 우울했는데 기분이 업됐다고 하셨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모름지기 생일은 좀 우울하죠. 아침엔 우울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누군가의 한마디에 잘 태어났구나. 나 좀 괜찮은데 느끼시길 184나 쓰는 분께 커피 선물합니다. 샵 9310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몇 분께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에서 지원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두 곡의 신청곡 준비하고 있어요. 먼저 8233 쓰는 분 충북 청주입니다. 일이 많아 선배랑 계속 야근인데 리스트 헌정 듣고 싶다고. 저도 선배도 이 곡 참 좋아하거든요. 가정음악이 늘 위로가 된다고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두 분이 좋아하신다니 두 배로 제가 행복해지네요. 리스트 편곡 슈만 헌정 백혜선의 피아노 연주 들으시고요. 류신화님의 신청곡 캠핑 중이신데 지금 적절한 타이밍에 제가 신청곡을 보내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크라이슬러 사랑의 슬픔 이착 팔만의 바이올린 세뮤얼 샌더스의 피아노입니다.

크라이슬러의 사랑의 슬픔, 정말 마지막이 너무 매력적인 2작품만의 바이올린 연주였습니다. 세뮤얼 샌더스의 피아노였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슈만, 리스트 편곡의 헌정, 백혜선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2작품만 사랑의 슬픔 청하신 류신화님, 지금 작은 섬으로 2박 3일 캠핑 들어가셨다고 어제 사연을 주셨는데, 이차 펄만 이곡 흐를 때 피칭 후 의자에 앉아 시원한 맥주 한잔 할 때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다 이렇게 정비를 하시고 성공적으로 다 텐트 치시고 앉으셨나요? 그 시점에 이 곡이 그 작은 섬에 고요하게 낭낭하게 울려 퍼졌길 바랍니다. 8772 쓰는 분이에요. 가정음악 애청자신데 주말에는 친정엄마 기일이라고 어릴 적 외갓집 녹차밭 엄마 손잡고 걸었던 기억이 난다고 가족들과 가봐야겠습니다. 초록이를 보면서 여름을 이겨내야죠 하셨어요. 녹차밭 생각만 해도 잘 빗겨진 머릿결처럼 아름답게 눈앞에 그려집니다. 잘 다녀오세요. 8772 쓰는 분께 커피 한잔 보내겠습니다. 9373 안녕하세요. 신가음 애청자 중에 저랑 뒷번호가 똑같으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출근하면서 듣는데 저는 옥수수 맛있게 먹는 법을 보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뒷자리가 불려서 너무 놀랐습니다. 마치 영혼의 단짝처럼 느껴지네요. 뒷번호도 같은 데다 클래식도 좋아한다니 괜히 기분 좋아지는 아침이라고. 깜짝 놀라셨겠어요. 9373 쓰는 분께 놀람 진정제 가정음악표 커피 한잔 보낼게요. 0910 입덧이 너무 심해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하고 누웠는데 선물 꾸러미 같은 좋은 음악 듣고 있으니 음악이 정말 자연치료제가 될 수 있구나 하셨습니다. 0910 쓰는 분 차로 바꿔서 드세요. 이디야 쿠폰 보내겠습니다. 토마스 알비노니 오보에 협주곡 대장조 작품 7의 6 전악장입니다.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아다지오, 3악장 알레그로, 하인츠 홀리거의 오보에, 카메라타 베르네 연주입니다.

토마소 알비노니의 오보에 협주곡 D장조 작품 7의 6이었습니다. 알레그로, 아다지오, 알레그로. 3악장 구성 하인스 홀리거의 오보에, 카메라타, 베른의 연주였어요.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10시 30분입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작곡가의 속내를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가장 내밀한 음악, 실내악의 정원을 산책하는 목요일입니다. 실내악 정원 오늘 만나볼 음악은요, 쇼스타코비치의 발레와 연극, 영화음악을 하나의 작품 안에 압축해놓은 실내악입니다. 두 대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다섯 개의 소품입니다.

1955년 쇼스타코비치의 새로운 작품을 담은 악보집이 출판됐습니다. 제목은 두 대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다섯 개의 소품. 작곡가 이름에 쇼스타코비치가 적혀 있긴 했지만 사실 쇼스타코비치가 직접 쓴 음악은 아니었습니다. 이 곡을 완성한 사람 레본 아토프미언이라는 작곡가였는데요. 쇼스타코비치와 절친한 사이였던 그는 친구가 작곡한 음악들 가운데 인상적인 선율과 리듬을 뽑아낸 다음에 편곡하고 재구성해서 다섯 개의 소품을 만들었습니다. 이 곡의 핵심 아이디어와 주제를 쇼스타코비치 작품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쇼스타코비치의 곡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쇼스타코비치와 그의 친구 아토프미언의 협업으로 탄생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개의 소품으로 이루어진 이 작품은 프렐루드에 이어서 가보트, 엘레지, 왈츠 그리고 폴카로 구성되어 있어요. 전주곡으로 시작하고 춤곡 위주의 짧은 악곡이 등장하는 방식은 바로크 시대 모음곡의 전통과도 닮아있네요. 이 다섯 개의 소품 안에 사용된 쇼스타코비치 작품들 무척 다양합니다. 영화, 겟플라이 등의 연극, 인간희극, 발레, 맑은 시냇물과 황금시대 등 대부분 발레와 영화 그리고 연극 음악에서 가져왔고요.

선율이나 리듬을 직접 인용한 곡도 있고 분위기와 아이디어를 가져온 곡도 있습니다. 이 곡 먼저 차분한 분위기의 프렐루드로 시작해서 경쾌하게 도약하는 스타카토 리듬으로 활기를 더하는 가보트로 이어집니다. 그 후 느리고 무거운 분위기로 전환되면서 슬픔의 노래인 엘레지가 펼쳐지죠. 현악기 우수에 젖은 선율이 끝나고 나면 우아한 3박자 왈츠가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두 대 발린이 치밀하게 주고받는 선율이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2박자 춤곡 폴카로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합니다. 영화와 발레, 연극까지 다양한 음악을 선보였던 쇼스타코비치의 개성이 집약돼 있는 작품, 두 대 발린과 피아노를 위한 다섯 개의 소품 들어보시죠. 기돈 크레머와 마다라 피타르손의 바이올린, 게오르기스 오소킨스의 피아노입니다.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의 두 대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다섯 개의 소품이었습니다. 전주곡, 가보트, LHB가 왈츠, 폴카로 이루어져 있는 곡. 기돈 크레머와 마다라 피타르손의 바이올린, 게오르기스 오소킨스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쇼스타코비치의 곡이고 동시에 그의 친구인 레본 아토프미언이 다시 재창작한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안에 그의 발레 음악이라던가 영국 영화 음악들이 다양하게 뭐 선율로 분위기로 사용이 됐는데 그 가운데 하나인 영화 음악 Get Fly 등의 작품 97을 또 오늘 감상하시겠습니다. 작품 97 가운데 여섯 곡입니다. 청춘, 로망스, 배신감, 거리의 오르간, 꽁트르당스, 갤롭, 시장처. 시장터 함께 하시죠. 리카르도 샤이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아, 활기가 넘칩니다. 쇼스타코비치 영화 음악 게플라이 작품 97 중에서 들으셨어요. 청춘 로망스, 배신감, 거리의 오르간, 꽁뚜르당스, 갤롭, 시장터. 이렇게였습니다. 리카르도 샤이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287 하나 쓰는 분이 5학년 아들 임원 선거에서 떨어지고 탈락의 고배를 마셨는데 어제는 시무룩했지만 금세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즐겁게 등교하는 아들을 보니까 아 오늘 아이 좋아하는 고기 요리 해줘야 되겠다고 대단하네요. 우리 아들 287 하나 쓰는 분께도 커피 한잔 보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정현, 엔지니어 한서구, 작가 정준, 이가연, 전 신윤주였어요. 오늘도 일상이 음악이 되는 하루 보내세요.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음악실 아나운서 윤수영입니다. 그리스 크레타 섬에는 오직 사람의 힘만으로 험준한 바위산을 뚫어낸 좁은 터널이 있습니다. 차로가 하나뿐이기 때문에 이 터널을 지나려면 자기 방향 차례가 올 때까지 신호를 기다려야 하지요. 하지만 그 시간이 그리 지루하지만은 않습니다. 차를 멈춘 사이 깎아지른 협곡의 바위를 가만히 바라볼 수도 있고 그 험한 곳에 길을 낸 사람들의 수고를 떠올려 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고 보면 어떤 길은 빠르게 지나갈 때보다 잠시 멈추어 설 때 더 많은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행의 계절이 다가오네요. 바쁘게 많이 보는 것도 좋지만 쉬어가며 천천히 음미하는 시간도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3번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최희연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린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내일이 제헌절 공휴일입니다. 금토일 황금 연휴가 있고 다음 주면 아이들 방학이 시작되고 또 직장인들 휴가철도 본격 시작되겠고요. 마음이 들뜨고 분주한 때요. 저도 한창 계획을 짜보고

뭐 있는데 결론은 쉬는 것도 일이다. 입니다. 아, 이 아다지오 악장을 들으니까 아다지오의 마음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쉼을 정말 온전히 휴식 그 자체로 대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여름을 만끽하시면 좋겠습니다. 7월 16일 목요일 KBS 음악실 문을 열었습니다. 인터넷 콩, 모바일 콩 참여는 무료이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가 있습니다. 음악실 청취자 게시판 글 남겨주시는 건 무료입니다. 오늘은 현악의 전설 코너가 있는 날입니다. 이제 준비할게요. KBS 클래식 FM, KBS 음악실 듣고 계세요.

0: 역사는 곧 사람의 이야기라는 말이 있죠. 한국 클래식의 역사를 읽어온 우리의 음악가들을 만나보는 시간, 한국 클래식 인명사전. 이번 달에는 한국 클래식의 전설적인 현악기 연주자들을 만나봅니다. 현악의 전설, 바이올리니스트 이성주 편입니다. 지난주 현악의 전설 시간에는 2000년대 후반 한국 현악기 주자 전성시대에 첫 발을 내디딘 바이올리니스트 겸 비올리스트 이유라를 소개해드렸었죠. 오늘은 그보다 앞서서 1970년대 한국 바이올린의 가능성을 세계 무대에 보여준 연주자 바이올리니스트 이성주의 이야기 전해드릴게요.
1: 일찍 유학기를 띄워주셨죠. 그 이후로 뭐 바이올린은 저의 동반자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저도 큰 결심을 한 것 같아요. 네, 포기 안 하고 바이올리니스트로서 이제 평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그 결심을 이제 그 유학길에서 했던 것 같아요.

1965년 18살 김영욱과 17살 정경화가 미국 워싱턴 메리웨더 포스트 콩쿠르에서 나란히 1위와 2위를 차지했습니다. 국내 언론은 이들의 소식을 앞다투어 전했고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한 한국 클래식계에는 제2의 김영욱, 제2의 정경화를 꿈꾸는 어린 바이올리니스트들이 하나둘 등장하기 시작했죠. 이성주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해 이화경향음악콩쿠르에서 2위를 차지한 그는 이듬해 다시 대회에 출전해 전체 특상을 받았고 서울시향 상임지휘자 김만복의 은퇴 공연에서 특별 협연자로 무대에 섰습니다. 당시 이화경향음악콩쿠르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했지만 소나타 두 곡과 협주곡 두 악장 이상을 준비해야 하는 수준 높은 콩쿠르였습니다. 서울 사대부속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이성주는 매일 4시간 넘게 연습에 매달렸고 그 노력은 일찍부터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연주는 미국에서 활동하던 바이올리니스트 김원모의 눈에도 들었습니다. 김원모는 이성주의 연주 영상을 특별한 한 사람에게 보냈지요. 바로 김영욱과 정경화를 길러낸 전설의 스승 이반 갈라미언이었습니다. 그렇게 갈라미언의 제자가 된 이성주는 1969년 13살의 나이로 홀로 미국 유학길에 올랐는데요. 한국을 떠나며 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마주한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냉혹했습니다. 또래 학생들의 연주를 들으며 자신은 이제 겨우 출발선에 선 것 같다는 생각이 어린 이성주를 깊은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이성주의 연주 준비했습니다. 마누엘 데 파야의 7개의 스페인 미녀 모음곡 가운데 무어인의 의상, 자장가, 칸시온, 노래, 폴로, 아스투리아나, 호타. 이성주의 바이올린, 스티븐 라자루스의 피아노 연주로 1992년 녹음 함께 하시죠.

마누엘 데 파야의 7개의 스페인 민요 모음곡 중에서 무어인의 의상, 자장가, 노래, 폴로, 아스투리아나, 호타 전해드렸습니다. 이성주의 바이올린, 스티븐 라자루스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스페인 민요 모음곡이었습니다. 스페인이 월드컵 결승전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오늘 새벽에 경기가 있었죠. 스페인은 이미 올라왔고 오늘 새벽에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의 경기 중 아르헨티나가 이겨서 스페인과 아르헨티나가 맞붙게 됐는데 이재후 아나운서가 새벽 경기를 중계하시고 불이 나게 출발 생방송 스튜디오에 오셔서 또 생방송을 연이어 하셨더라고요. 목이 많이 쉬어 계셨는데 왜냐하면 정말 골을 여러 차례 외치시고 달려오셨기 때문에 저는 그걸 들어서인가 왜 제 목소리가 이리 칼칼한지 모르겠습니다. 아,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면서 스페인을 응원해야 할지 아르헨티나를 응원해야 할지 다가오는 결승전 잘 시청해 봐야겠어요. KBS 음악실 듣고 계십니다. 오늘

계속해서 현악의 전설, 1960년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1970년대 세계 무대의 중심에 선 바이올리니스트 이성주의 이야기 이어서 전해드리죠.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난 이성주는 5남매 중 막내로 자랐습니다. 아마추어 테너였던 아버지와 바이올린 소리를 유독 좋아했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집안에는 늘 음악 소리가 흘렀지요. 이성주는 자연스럽게 바이올리니스트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어려서 국내 콩쿠르를 석권한 그는 13살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명교수 갈라미언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곳에서는 이미 김남윤과 김영욱이 공부를 하고 있었지요. 선생님은 주위 모든 것이 낯설기만 했던 소녀를 엄격하게 그러나 사려 깊게 살폈습니다. 이성주는 조교 마가렛 파디의 집에서 생활하며 원하는 소리를 만드는 법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배워갔습니다. 그 시절 그에게 큰 힘이 되어준 친구도 있었습니다. 훗날 세계적인 지휘자가 되는 마린 알소비인데요. 주말이면 집으로 초대해 함께 식사를 하고 가족처럼 보살펴준 평생의 친구였지요. 그렇게 하루가 다르게 성장한 이성주는 줄리아드 음악원에 진학한 후 또 한 번 쉽지 않은 선택을 합니다. 7년간 사사한 갈라미언 교수를 떠나 또 다른 명장 도로시 딜레이를 찾아간 것이죠. 당시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더 배우기 위해서 다시 한번 모험을 택했습니다. 그렇게 줄리아드의 두 거장에게서 모두 배운 드문 제자가 된 이성주. 그는 시벨리우스 콩쿨, 퀸 엘리자베스 콩쿨에서 입상하고 차이코프스키 콩쿨에서는 특별상을 수상하며 세계 무대로 나갔습니다. 내년이면 공식 데뷔 50주년이 되는 이성주. 가장 힘들었던 시절로 20대를 꼽는 그는 그 치열했던 시간을 지나 한국 클래식의 든든한 기둥이 되었는데요. 1994년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부임하며 국내 바이올린의 성장을 견인한 바이올리니스트 이성주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바이올리니스트 이성주의 연주 감상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몰토 아파시오나토, 2악장 안단테. 이성주의 바이올린, 금난세가 지휘하는 수원 시립교향악단의 연주입니다. 1998년 공연 실황 함께 하시죠.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 2단조, 그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몰토 아파시오나토, 2악장 안단테, 이성주의 바이올린, 금난세가 지휘하는 수원 시립교향악단의 연주였습니다. 1998년 공연 실황 버전으로 여러분께 보내드렸습니다. KBS 음악실, 오늘 끝곡은 쇼팽의 피아노 소나타 3번 미단조, 그 가운데 2악장 스케르초로 준비했어요. 임동민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쇼팽의 피아노 소나타 3번 가운데 2악장 스케르초 임동민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끝곡 감상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맛있게 점심 식사하고 내일 낮 11시에 변함없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윤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시향의 정기공연 수잔나 멜키의 슈베르트 그레이트가 7월 23일 목요일과 2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롯데 콘서트홀에서 열립니다. 세계적인 현대음악 연주단체 앙상블 앵테르 콩탕포랭의 음악감독인 수잔나 멜키가 지휘봉을 잡는 이번 음악회에서는 슈만이 발견하고 멘델스존이 초연한 슈베르트의 마지막 교향곡 교향곡 9번 그레이트 그리고 아내의 생일 선물로 작곡을 시작했지만 미완으로 남긴 채 세상을 떠난 버르톡의 마지막 작품인 피아노 협주곡 3번을 피에르 로랑 에마르의 협연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KBS 클래식 FM은 7월 2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롯데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공연 실황을 생방송으로 중계해드립니다. 슈베르트의 웅장한 선율, 버르톡의 독특한 리듬을 수잔나 멜키의 치밀한 해석, 피에르 로랑 에마르의 정교한 타건으로 만날 수 있는 이번 연주회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생클래식 아나운서 박지현입니다. 오늘은 어떤 마법을 부리셨나요? 매일 서로 이런 인사를 주고받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위치한 테마파크 디즈니랜드의 직원들인데요. 이들이 서로 이런 인사를 주고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놀이공원을 찾은 손님들을 환상의 세계로 안내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일하기 때문이라고요. 손님들을 환상의 세계로 안내한다는 자세를 갖추기 위해 디즈니랜드는 직원 교육도 남다르게 합니다. 직원들을 파트타이머나 스태프가 아니라 캐스트 멤버, 즉 등장인물이라고 부르는데요. 놀이공원을 무대처럼 누비면서 인어공주 역을 맡은 사람은 인어공주를, 백설공주 역을 맡은 사람은 백설공주를 연기하게끔 만들었죠. 나는 동화 속의 등장인물이다, 이런 마음으로 임하기 때문인지 이들은 유독 감동적인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캐스트 멤버는 아니지만 또 비슷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나는 오늘 어떤 마법을 부려볼까? 세상에 어떤 감동을 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요.

오늘은 어떤 마법을 부리셨나요? 인사말이 예사롭지 않죠. 오늘은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느냐라는 질문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글쎄요, 어떻게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동화 속에 나올 것 같은 감동적이면서 마법 같은 순간이 있으면 혹은 있다면 꼭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생생클래식 시작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이야기 저에게 들려주시고 내일부터 연휴가 시작되니까 아무래도 한결 가볍다고 콩 게시판에도 남겨주셨는데요. 편하게 문자 메시지 전해주세요. 샵9310번입니다. 우물정자 누르시고 9310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콩으로 듣는 분들은 그냥 댓글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저희에게도 마법 같은 감동을 주시는 분들께 더 커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창현님께서 디즈니 리조트 호텔 투숙해 보면 방까지 가방을 옮겨주는 캐스트 멤버도 미키 목소리 흉내내면서 너무 열심히 서비스해서 아 디즈니에 왔구나 실감하게 해주더라고요 하셨고요. 우리 재경님도 디즈니 많이 좋아해서 도쿄, 상하이, 홍콩 다 다녀왔습니다. 이제 미국이랑 파리만 가면 전부 정복이네요 하셨어요. 저도 디즈니랜드는 못 가봤는데 디즈니 리조트는 가봤습니다. 정말 우리의 어른들의 동심을 일깨우는 환상의 세계. 아, 그런 데는 다 이런 교육이 남달랐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네요. 유진님께서 제 별명이 한때 생클 강보라였는데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하셨어요. 에버그린님 제 머리가 단정해졌다고 네 감사합니다. 미용실 다녀왔어요. 네 이번에는 로르츠징의 황제와 목수 가운데 남악신춤 전해드리겠습니다. 크루트 마주어가 지휘하는 드레스덴 필하모니의 연주입니다.

레하르의 치고이네 리베, 집시의 사랑 가운데 심벌 소리가 들려오면이었습니다. 소프라노 디아나 담라우의 노래, 뮌헨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였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로르트싱의 황제와 목수 가운데 홀츠슈탄츠, 남악신 춤이었습니다. 쿠르트 마주어가 지휘하는 드레스덴 필하모닉의 연주였습니다. 6919번 쓰시는 분, 항상 점심 때 기운 주는 프로입니다. 더운 날에 더 독서에 빠지게 되네요 하셨고요. 아, 오늘 보이는 라디오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렸네요. 저희 검색창에 출발 FM과 함께 치시고 저희 프로그램 홈페이지로 들어오셔도 라이브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콩으로 듣는 분들은 카메라 모양 누르시면 보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KBS 클래식 FM 혹은 생생 클래식 검색하시면 보면서 즐기실 수 있어요. 5089번 쓰시는 분, 부산으로 가족여행 첫날입니다. 저는 아들 둘과 부산으로, 신랑은 대구에서 부산으로, 정말 오랜만에 가족여행 하는데요. 근데 아침에 분위기가 좀 삐걱했죠. 제가 아들에게 잔소리를 했는데 화를 많이 내더라고요. 그래서 놀란 마음 안고 클래식 음악 수혈하고 있습니다. 음악 들으면서 제가 막내에게 사과도 하고 막내도 저에게 사과하고 이제 순조롭게 항해 중입니다. 오늘도 클래식은 제게 마법이네요 하셨는데 다행입니다. 여행에 그 정말 기분 좋게 출발해야지 끝까지 또 마무리도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계속 하시길 바라면서 5089번 쓰시는 분께 힘내라고 커피 한 잔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천체 물리학님은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2521번 쓰시는 분, 오늘 하루도 내가 그려가는 서사, 뮤지컬의 한 등장인물이 돼보는 상상이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하셨고요. 5299번 쓰시는 분은, 저는 공휴일이 너무 싫어요. 공휴일만 되면 24시간 야근 일을 해야 해서 너무 힘듭니다. 내일도 바쁘시구나. 계속 좀 기운나는 음악 듣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하셨는데요. 커피 쿠폰 전해드리면서 이 곡이 신나는 곡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운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차르트의 교향곡 25번 G단조 QL 183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콘 브리오를 네빌 마리너가 이끄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앤 더 필즈의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모차르트의 교향곡 25번 G단조 교향 183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콘 브리오를 네빌 마리너가 이끄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모차르트의 웃음소리가 생생하다고 이 곡 들으면 다들 자동적으로 아마데우스를 떠올리시는데 웃음소리가 참 독특했었어요. 뭔가 천재의 비범함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없이 또 아이 같기도 한 그런 모차르트의 모습을 표현했던 것 같은데요. 상민님도 아마데우스 도입부가 떠오른다고 해주셨네요. 아 그리고 제가 아까 생생 클래식이 아니라 출발 FM과 함께라고 했다고. 어머 죄송해요. 제가 요즘 조금 바빠서 나사가 좀 빠져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옥님께서는 요즘 많이 덥죠. 근데 이제 더위도 한 달 정도면 한풀 꺾일 것 같습니다. 매미 소리 또 푸른 나무 여름철 먹거리 또 이때가 아니면 만날 수 없는 것들. 맞아요. 덥다 덥다 막 싫다 막 훅 불쾌지수가 높다 하지만 또 이 또한 지나면 좋은 추억이 되는 때일 것 같아요. 4508번 쓰시는 분, 오늘 컴퓨터에 입력하는 작업을 하는데 점심도 먹기 전에 졸고 있었는데 이거 도입부 나오면서 깜짝 놀라서 정신 차리고 문자 보냅니다. 하셨고 은숙님도 오늘 처음 오셨다고요. 이번에 들을 곡은 5337번 쓰시는 분이 청해 주셨어요. 저한테 힘을 주는 곡입니다. 헬스장에서 운동 시작할 때 이 음악 들으면서 시작하신다고요. 특히 고막 연주로 듣고 싶다고 해주셨어요. 비발디의 발린 협주곡 G단조 리옹 317번 전악장 준비했습니다.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라르고, 3악장 알레그로. 파블로 베즈위노지우크의 바이올린과 크리스토퍼 호그우드가 지휘하는 고음악 아카데미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5337번 쓰시는 분이 운동 전에 이 곡을 비장하게 듣고 시작하시는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들었거든요. 비발디의 발린 협주곡 G단조 리옹 317번이었습니다.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라르고, 3악장 알레그로였고요. 파블로 베즈니노즈지우크의 바이올린과 베즈 노이즈요크의 바이올린, 그리고 크리스토퍼 호그우드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엔션트 뮤직 고음악 아카데미의 연주였습니다. 고음악 아카데미는 이제 런던 바비칸 센터에서 연주를 하잖아요. 그래서 런던 여행 가시는 분들, 바비칸 아트 센터에 가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때 또 시간 잘 맞추면 고음악 아카데미 직관 하실 수 있습니다. 재용님께서 폭염 속에 힘들지만 편안하게 감상 잘하고 있습니다. 힐링되는 시간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셨고, 유진님께서 지현 씨 연주자들 어려운 이름 진짜 많은데 어떻게 읽으시나요? 하셨는데 일단 뭐 영어는 영어보다는 유럽어가 더 많죠. 프랑스어, 이탈리어, 독일어, 스페인어는 자주 나오는 것 같고, 가장 어려운 게 이제 우크라이나어라든지 뭐 헝가리식의 이름이라든지 이런 동유럽 언어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북유럽 언어도 좀 생경해서 공부를 하는 편인데 그래도 입에 잘 안 붙는 그런 이름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좀 어려운 게 표기는 독일어로 돼 있는데 또 미국으로 이민을 해서 뭐 미국식으로 불러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사전에 좀 보지 않으면 단박에 되지는 않더라고요. 1828번 쓰시는 분, 매직은 아니지만 어제 산책 중에 넘어져서 손가락 골절상을 당한 친구가 있다고 친구 생일 축하를 위한 저녁 식사 약속 대신에 깜짝 위문 방문을 하려고요 하셨는데, 그러게요. 그 큰 골절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6576번 쓰시는 분이 연로하신 엄마를 위해 신청한 곡이라고 해주셨는데 이 곡 함께 들을까요? 하이든의 트럼펫 협주곡 E플랫 장조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입니다. 아돌프 헤세스의 트럼펫과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와, 카덴자 부분 정말 멋있었죠. 솔로로 이렇게 연주하는 감탄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6576번 쓰시는 분이 청해 주신 하이든의 트럼펫 협주곡 유플렛 장조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였고요. 아돌프 헤세스의 트럼펫과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유튜브에서 애니현님께서 요즘은 왜 피아노 소리보다 부는 악기가 좋을까 생각해보다가 무얼 때리거나 긁지 않고 공기를 움직여서 소리를 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고 하셨는데 관악기는 이제 공기를 이제 소리와 공기 반 소리 반 이런 것처럼 이제 조절해서 내는 악기다 보니까 숨으로 하는 악기라 더 좀 사람의 숨결이 느껴져서인지 좀 더 따뜻한 느낌도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악기나 피아노 협주곡에 비해서 뭐 트럼펫이나 호른이나 뭐 바순 같은 이제 악기가 독주로 연주하는 협주곡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길 수가 없거든요. 숨으로 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막 30분 이런 협주곡이 나오기가 어려운데 그만큼 또 발성을 배우는데도 관악기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대구에서 사연 주신 2449번 쓰시는 분은 비가 안 오나 봐요. 비 좀 오면 좋겠습니다. 다른 지방은 너무 많이 와서 걱정인데 여기는 한 번도 안 왔어요 하셨고 현숙님께서는 미술관을 2시간 다녀오니까 너무 춥네요. 이열치열 따뜻한 거 먹고 지하철 탑니다 하셨어요. 그리고 5393번 쓰시는 분 시원한 음악 들으면서 동아리 활동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근 클럽 아이들과 망원시장 먹거리 탐방 갈 예정이에요 하셨고 가인님은 음악도 좋지만 지연 씨 목소리 들으면서 심신 안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셨는데요. 이번에는 훗말의 피아노 트리오 이플라짱조 작품 12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아지타토 전해드리겠습니다. 훗말은 이제 피아노 트리오를 7곡 남겼는데요. 이제 모차르트의 제자기도 한 훗말의 그 첫 번째 피아노 트리오입니다. 모차르트 트리오의 연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호메르 피아노 트리오 이플라장초 작품은 12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아지타토였습니다. 보자르 트리오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아, 현숙님, 유영국님 전시에 다녀오신 거군요. 생생에서도 알려주신 그 전시 다녀왔어요. 이렇게 좋은 전시가 무료라니 외국인들도 많더라고요. 자랑스럽습니다 하셨고 4061번 쓰시는 분 오전 내내 정원일 하느라 땀을 한 양동이 흘렸네요. 들어와서 선풍기 앞에서 생클멍하고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비서가 없습니다 하셨고 헤라님은 새내기 청취자시라고요. 말씀 주신 그 신청곡 저희가 조만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364번 쓰시는 분 우리 아기는 이제 16일차입니다. 어제 밤새 울어서 오늘 아침에 병원에 가리라 다짐했는데 지금은 거짓말처럼 새근새근 아기 천사가 따로 없네요. 이렇게 지새는 밤이 얼마나 많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저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요? 잘할 수 있는 걸까요? 하셨는데요. 신청하신 곡도 조만간 함께 듣고 누구에게나 다 처음이니까 너무나 잘하고 계신 거라고 저는 응원해드리고 싶네요. 아직 커피는 못 드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더운 날 시원한 음료 하시라고 음료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생생클래식에서 이번 주 준비한 선물 안내해드리죠.

이번 주 생생 클래식은 책 선물 준비해놨습니다. 음악가의 일인데요. 도서출판 N의 서재에서 출간한 이 책에는 한경 아르떼 TV를 통해 작곡가 손이룬이 11명의 음악가들과 나눴던 대화가 담겨 있습니다. 옛 음악을 현대악기로 어떻게 연주해야 할까? 클래식 음악에도 유행이 있을까? 또 실내악과 오케스트라 연주는 어떻게 다를까? 같은 질문들에 대한 음악가들의 답을 들으실 수 있는데요. 피아니스트 손여름과 안종도, 김주영, 또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강과 플루티스트 조성현, 지휘자 권민석과 지중배 등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음악가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책입니다. 작곡가 손이룬과 클래식 공연 영상 연출가 조화정이 함께 쓴 음악가의 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생생 클래식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 신청글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다섯 분께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다음 주 월요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놓을게요. 그럼 이지수의 센티멘탈 월츠 아리랑, 안종도의 피아노,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샬 왈차리랑이었습니다. 안종도의 피아노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는데요. 정원님도 너무 아름답네요. 병조님은 라벨 느낌도 나는데요. 지영님이 편곡 기가 막히네요. 저장할게요 하셨고 지브리 느낌도 난다고 은경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생생 클래식 듣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산뜻한 클래식 생생 클래식 생생 클래식에 머물다 가세요.

이제 더는 작곡을 이어갈 수 없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작곡가가 있었습니다. 1890년 57살의 나이에 접어들었던 요하네스 브람스입니다. 음악가란 직업에 은퇴가 어디 있겠냐마는 브람스는 은퇴를 얘기했습니다. 자신의 창작 능력이 고갈됐다고 느꼈을 즈음이었죠. 작곡가 브람스는 1890년 현악 오중주 작품 111번을 완성하고 친구이자 출판업자인 프리츠 짐노크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이제 내 작품들의 작별을 고해도 좋겠다. 어쨌든 끝을 낼 때도 되었다. 57세가 된 브람스는 기력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은퇴를 언급하게 된 데는 근원적인 회의감도 한몫했습니다. 베토벤과 슈바르트처럼 앞서 살다 간 거장들이 이룬 것에 자신이 얼마나 더 보탤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은퇴를 말하고 그 이듬해인 1891년 5월 편지 형식의 유언장까지 작성했는데요. 채 60대가 되기도 전에 사생활을 정리하기 시작한 브람스의 고갈된 마음을 새로이 채워줬던 악기가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 악기의 연주자였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리하르트 밀펠트, 독일 온천 마을인 바트 잘춘겐 출신의 클라리넷 연주자였습니다. 브람스가 그를 알게 된 건 1891년 초였습니다. 마이닝겐으로 여행을 갔던 브람스는 궁정 오케스트라의 클라리넷 주자 밀펠트가 연주하는 베버의 클라리넷 협주곡 1번과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5중주를 듣게 되는데요. 그 순간 밀펠트의 부드러운 음색과 섬세한 감수성이 지쳐있던 브람스를 되살아나게 했습니다. 브람스는 그 클라리넷 음색에 매료돼서 밀펠트가 연습하는 걸 하루에도 몇 시간씩 들으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클라라 슈만에게 보내는 편지에도 그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그 덕분에 클라리넷이라는 악기를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된 브람스는 그해 여름 짧은 시기에 클라리넷 작품 두 개나 완성하게 됩니다. 클라리넷 3중주 작품 114번과 클라리넷 5중주 작품 115번은 그렇게 완성됐습니다. 작곡가로서 은퇴를 선언한 지 채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 클라리넷 작품으로 복귀하게 된 겁니다. 그해 겨울 베를린에서 공개에 초연된 클라리넷 트리오 작품을 듣고 브람스의 오랜 친구였던 음악학자 에우세비우스 만디체프스키는 이런 평가를 남겼습니다. 마치 악기들이 서로 사랑에 빠진 것 같다고요. 은퇴를 번복하는 이들은 자신이 세상을 위해 할 일이 아직 남아있음을 실감한 이들이죠. 브람스도 클라리넷을 재발견하면서 자신이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남았음을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인간의 목소리를 닮은 관악기, 클라리넷의 아름다움을 작품을 통해서 널리 알리는 일 말이죠.

브람스의 클라리넷, 피아노, 첼로, 트리오, A단조 작품 114번 가운데 3악장 안단테 그라지오소였습니다. 마르틴 프루스트의 클라리넷과 롤란드 펜티난의 피아노, 토를레이프 테데엔의 첼로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한낮의 페르마타, 오늘은 브람스의 은퇴를 번복하게 만들었던 클라리넷 연주자 리하르트 뮐펠트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뮐펠트가 뮤즈가 되준 덕분에 브람스는 클라리넷 3중주와 5중주 그리고 클라리넷 소나타 두 곡까지 네 곡의 클라리넷 작품을 완성하게 됐죠. 창작 의욕을 되찾게 해준 뮐펠트에게 너무 고마웠는지 고급 은 찻숟가락 세트를 선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뮐펠트를 부를 때 클라리넷 아가씨, 나이팅겔 아가씨라는 애칭으로 불렀는데요. 참고로 뮐펠트는 여성이 아닙니다. 수염난 아저씨인데 그만큼 고운 음색을 내는 클라리넷 주자였다는 뜻이겠죠. 현악 5중주 작품인 작품 111번까지만 하고 나는 이제 은퇴하겠다라고 했던 브람스가 작품 122번 11개의 코랄 전주곡까지 작곡할 수 있었던 데는 이 뮐펠트의 공이 무척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뮐펠트 같은 음악가를 만나지 못했다면 브람스는 그대로 은퇴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 브람스의 클라리넷 작품들, 만년에 완성된 작품들을 들으면 그의 또 초년 시절과는 좀 다른 그 거장의 어떤 많은 것들이 녹아있는 그런 음악들 좀 더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좀 사색하고 싶으신 분들께도 추천하는 곡들입니다. 9661번 쓰시는 분은 지난 화요일 조성진과 친구분들의 공연에서 첫 무대로 연주됐던 곡입니다. 그날의 감동이 다시금 밀려오네요 하셨고 7131번 쓰시는 분은 보라 열어주셔서 지한씨 잠깐 보고 갑니다. 단발머리에 안경 낀 모습이 공부 잘하는 범생이 여학생 같아요 하셨는데 조금 모자란 범생이 여학생 8569번 쓰시는 분은 오래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완초공예를 배우고 있습니다. 강화에서 주로 만들던 왕골이라는 풀로 만든다는 건데요. 한평생을 완초공예를 해오신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다고요. 선생님께 짜임도 배우지만 인생도 배우는 시간이 참 좋습니다. 박순덕 선생님 항상 건강하세요. 진윤주 드림 하셨는데 귀한 걸 배우고 계시네요. 평생 한 길에 매진한 분들에게서는 꼭 그 기술뿐만 아니라 그 정신까지 이어받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 것 같네요. 이번에는 분위기를 좀 바꿔서 로저스의 남태평양 가운데 발리하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스탠리 블락이 지휘하는 런던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함께합니다.

세 곡이어서 들었습니다. 로저스가 작곡한 남태평양 가운데 빨리 하이, 스탠리 블랙이 지휘하는 런던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노래 제일 먼저 전해드렸고요. 미츠리의 Man of La Mancha 가운데 The Impossible Dream은 테너 호세 카레라스의 노래, 그리고 후안 마누엘 사라트의 메디테라네오 지중해는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1621번 쓰시는 분은 마침 또 스페인 여행 중에 이 메디테라네오 들으셔서 더 흥이 나셨을 것 같은데요. 마드리드 숙소에서 일어나자마자 콩 켜고 일정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숙소 테라스에서 지금 싱그러운 새벽 분위기를 전합니다 하셨는데 아유 좋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윤성님께서는 남태평양을 생생 클래식에서 듣다니요. 무지개 같은 화면 영상이 막 떠오르네요. 옛날 사람인 것 같아요 하셨고 은희님은 말리하이 들으니까 여름날에 겨울 눈송이가 펄펄 날리는 듯한 느낌의 곡입니다 하셨고 은파님은 벌판이 동키호테가 부럽다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저도 잘 듣고 있다고 티내고 가요 하셨는데 돈키호테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 그리고 이 소설 부분에서는 세계 1위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어요? 물론 집계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 돈키호테의 그 임파서블 드림에 많은 분들이 그 공감하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했고요. 신청곡 이어갈게요. 김영님께서 청해 주신 곡입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7번 D단조 템페스트 가운데 3악장 알레그레토입니다. 빌헬름 캠페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장상수의 알레그로 아파시오나토 작품 70번까지 들었습니다. 스티븐 허프의 피아노, 사카리 오라모가 지휘하는 시티 오브 버밍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7번 D단조 템페스트 가운데 3악장 알레그레토였고요. 필할른 캠프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8701번 쓰시는 분, 이 더위가 언제 끝날까 생각하다가 아니 끝이 보이겠지 하고 위로합니다. 땀으로 인해서 다이어트가 되는 요즘이에요. 밭의 백합은 하루 사이에 더 큰 미소로 웃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음악이 파도처럼 몰려오는 오후입니다 하셨고, 숙경님도 카페에서 전해드리는데 손님들이 생클 음악이 참 고상하다, 타임지 읽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예전에는 왜 클래식 음악 들으면서 영자지를 뭔가 읽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 아직도 또 그런 생각을 하셨군요. 편히 들어주시면 더 좋은데요. 아까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린 소설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돈키호테 말고도 두 도시 이야기도 있고요. 어린 왕자, 반지의 제왕, 해리포터, 뭐 이렇게 베스트셀러 5위 안에 드는 소설들이라고 하네요. 궁금하실까 해서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고요. 이번에는 드보르작의 4개의 낭만적 소품 작품 75번 가운데 첫 번째 곡인 알레그로 모데라토, 세 번째 곡인 알레그로 아파시오나토 이어가겠습니다. 스티븐 이솔리스의 첼로, 코니 쉬이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바버로지악의 4개의 낭만적 소품 작품 75번 가운데 첫 번째 곡인 알레그로 모다라토, 세 번째 곡 알레그로 아파시오나토 들었습니다. 스티븐 이설리스의 첼로, 코니 씨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열치열 다림질하고 있습니다. 1119번 쓰시는 분, 그래도 생생이 있어서 견뎌지네요 하셨는데 시원하게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곡 전해드릴 시간이네요. 슈베르트의 교향곡 5번 B플랫 장조 도이치 485번 가운데

청년 슈베르트의 싱그러움이 느껴지는 곡이죠. 슈베르트의 교향곡 5번 B플랫 장조 도이치 485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였습니다. 스테판 고트프리드가 지휘하는 콘텐투스 무지쿠스 빈의 정말 멋진 고음악 해석으로 전해드렸고요. 종이 울리네 꽃이 피네 뭐 이런 거 생각난다고 많이 사연 주셨는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려야겠네요. 오늘도 생생한 오후 보내세요.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현유명음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유명음반 매주 목요일 중심시간대에 집중감상곡 실내악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볼프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현악사중주 15번 2단조 쾌엘 421 반퀴크 사중주나 연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교향곡 7번 A장조 작품번호 92 아르투로 토스카니니가 지휘하는 MBC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1951년 모노 실황 레코딩 전해드립니다. 명예조명반 오늘 첫 곡, 지난번 금주의 신보 코너에서 전해드렸는데요. 좋은 곡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한 번 더 다른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프란츠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A장조 도이치 번호 664 마틴 헬름헨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프란츠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A장조 도이치번호 664, 마틴 헬름켄의 피아노 연주, 오늘 명연주명 음반 첫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주인공 아르투로 토스카니입니다. 후르트뱅글러와 양대 산맥을 이루었던 그런 대지휘자죠. 하지만 스타일은 전혀 달랐습니다. 후르트뱅글러가 자아도취적인, 주장주의적인 해석의 대표자였다면 반대편에는 토스카니니가 있었죠. 악보에 충실한, 그리고 긴장감 팽만한 그런 연주로 사람들을 사로잡았던 대지휘자입니다. 그가 남긴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감상하실 곡입니다. 루드빅 반 베토벤의 교향곡 7번 A장조 작품 번호 92, 아르투로 토스카니니가 지휘하는 MBC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1951년 모노 실황 레코딩입니다.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교향곡 7번의 이장조 작품 번호 92 아르투로 토스카니니가 주연하는 MBC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1951년 실황 모노 레코딩이었습니다. 이어서 안토닌 드보르작의 고요한 숲 작품 번호 68 모리스 장드롱의 첼로 베르나르 타이팅크가 주연하는 런던 필이 함께합니다.

안토니인 드 보르제게의 고요한 숲 작품 번호 68, 모리스 장드롱의 첼로, 베르나르트 하이팅크가 주연하는 런던 필이 함께했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현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오늘 집중감상곡 모차르트의 현악 4중주 15번 D단조 전해드립니다. 사악장

가운데 3악장까지 2단조로 통일되어 있는 모차르트로서는 이례적인 작품이죠. F장조의 느린 악장도 결코 밝지는 않습니다. 바로 앞의 작품 쾌열 387의 약동적인 어떤 삶의 감정과 대조를 이루는 깊은 체념이 모든 악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모차르트의 단조 작품 가운데서도 가장 염세적인 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무렵의 하이드는 정열적이지만 어둡지 않은 단조로 옮겨가고 있었는데 그런 점에서도 두 사람의 개성은 날카로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필 악보에 날짜가 적혀 있지 않지만 미완성으로 끝난 미사곡 C단조에 이어서 1783년 6월경에 작곡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현악 4중주 15번 D단조 쾌열 421 반 퀴크 4중주단의 연주입니다.

모차르트의 작품군을 살펴보면 정말 장조가 거의 대부분이죠. 그만큼 쾌활했던 인물인데요. 하지만 그 사이사이에 등장하는 단조, 거의 다 명작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감상하신 현악사중주 15번 역시 염세적인 그런 부분들이 강하게 반영된 명곡 가운데 하나입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현악사중주 15번 D단조 퀘알 421 반퀴크 사중주단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후반부는 샤를 구노의 교향곡 1번 D장조 준비했습니다. 가즈키 야마다가 지휘하는 몬테카를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군호의 교향곡이 있는 사실 아시고 계신 분들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분명히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청년 시절에 완성한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샤를 군호의 교향곡 1번 D장조, 가즈키 야마다가 지휘하는 몬테카를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명인주 명반 오늘 마지막 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장마는 해마다 같은 계절에 오지만 같은 장모는 한 번도 없었다. 작년의 나는 작년의 비를 맞았고 오늘의 나는 오늘의 비를 맞는다. 빗소리는 익숙해도 마음은 늘 처음이다. 장마가 끝날 걸 알면서도 우린 햇살을 기다리고 햇살이 오래 머물지 않을 걸 알면서도 그 잠깐의 맑음을 사랑한다. 같은 계절을 반복하며 조금씩 다른 사람이 돼가는 일. 장마는 해마다 돌아오지만 그 장마를 맞는 우리는 해마다 다른 사람이다.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 위에 홍소연입니다. 오늘이 그런 날이죠. 그 잠깐의 맑음을 사랑하는 날. 보송보송한 맑은 날의 가치는 장마철에 가장 또렷해지죠. 해마다 겪는 장마지만 겪을 때마다 새롭게 느껴지는 이유. 작년의 나와 올해의 내가 다르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같은 빗소리도 해마다 다른 마음으로 듣게 되고 장마 속 햇살 또한 해마다 다른 마음으로 반기게 되는데요. 계절은 반복되지만 사람은 반복되지 않는다. 그래서 같은 장마도 늘 새로운 거겠죠.

하늘거리며 마구 하늘거리며 부르던 노래. 아동문학가 이호덕 선생님은 분명히 노래를 아주 많이 사랑하셨던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선생님의 시에 보면 이 노래라는 단어가 아주 자주 등장하거든요. 내 마음속 눈부신 노래. 윤선의 백창우의 하모니로 목요일 노래의 날개 위에 문 열었습니다. 서울은 잠시 장마가 소강 상태인 듯 싶어요. 다른 지역은 또 어떤지 모르겠네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연휴에도 그러면 좋으련만 비 소식이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도 마음만큼은 첫 곡 제목처럼 눈부시게 빛나게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했습니다. 박유롱님, 내 기분 같은 곡. 눈부시신가? 지금 마음이 눈부신가요? 그리고 오프닝 들으시고 이영선님께서 늘 새로운 노날. 그런 해석을 꼭 바란 건 아니지만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경희님. 오늘 첫 곡 들으시고 트럼펫 소리가 우렁 차다고 지금 광화문 나들이하고 들어가는 길인데 지하철이 너무 시원하군요. 장마 속에 햇살 가득한 날이었어요. 여의도는 아주 화창하진 않고 좀 흐린 편인데 광화문 쪽은 괜찮았던 모양이네요. 공숙경님, 첫 곡이 참 예쁩니다. 김계수님, 그 잠깐의 맑음을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사연 덧붙여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여름날을 노래한 곡 이어드릴게요. 19세기 낭만주의 시대 스웨덴 작곡가입니다. 아돌프 프레드릭 린드블라드의 작품입니다. 200곡이 넘는 가곡을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왜 이런 표현 좋아하잖아요. 뭐 한국의 누구 뭐 이런 식으로 스웨덴의 슈베르트란 또 별명이 있다고 합니다. 엔 썸머르닥, 여름날입니다. 아, 이 북반구, 추운 나라들이잖아요. 이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여름이란 계절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꼽아 기다릴까요? 스웨덴 아티스트들의 연주를 들어보시죠. 메조소프라노 안네 소피 보노터, 벵트 폴스베리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그 나라들의 노래를 이어서 만나봤네요. 스웨덴의 이웃나라, 노르웨이 작곡가죠. 역시 19세기 아티스트입니다. 에드바르 그리그의 예이 엘스카데이, 그대를 사랑해 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겐 동화작가로 알려진 이 덴마크 문학가, 문인 안델센의 시에 곡을 붙였습니다. 후에 아내가 되는 소프라노 니나 하그루프에게 헌정한 노래인데, 뭐 이런 아름다운 노래를 바쳤으니 결혼에 성공한 게 아닐까. 그리고 그들은 100년 해로 했거든요. 그댄 나의 생각, 나의 생명, 내 마음속의 영원한 기쁨. 나 오직 그대만을 사랑하리. 그대 행복은 또 나의 것. 내 운명이 변할지라도 사랑하오. 그대를 영원히. 근데 그대를 사랑해 하면 우리는 딱 이힐리베디, 베토벤의 작품만 떠올리게 마련이지만, 뭐 미국과 노르웨이 같은 나라에서는 이 노래가 웨딩송으로 아주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합창단의 하모니로 들으니까 훨씬 더 뭔가 낭만적인 느낌이에요. 로저 와그너 합창단의 하모니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북반구의 노래는 스웨덴 작품이었습니다. 아돌프 프레드릭 린드블라드의 여름날. 역시 19세기 낭만주의 시대 가곡이었어요. 메조소프라노 안네 소피 폰 오터가 불렀고요. 벵트 폴스베리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훌쩍 미국으로 건너가 볼까요? 20세기 작곡가 얼빙 벌린의 칙투칙 들어보시죠. 메조소프라노 프레데리카 폰 슈타데와 테너 제리 헤이들리의 하모니, 에리 쿤체리 지비아는 신시내티 팝스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어빙 벌린의 명 재즈곡 칙투칙이었습니다. 난 지금 천국에 있어요. 심장이 너무 뛰어서 지금 말하기가 버거울 정도네요. 이 뺨을 맞대고 두 연인의 그 춤을 추는 모습 떠올리셨나요? 아, 이 더위를 아랑곳하지 않는 정말 뜨거운 사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진희님 통하셨네요. 저희 노날이랑 이 곡 듣는 걸 까먹고 있었네요. 아, 그럴 때 정말 기분 좋죠. 아, 맞다. 나 이 곡 진짜 좋아하는데 잠시 잊고 있었네. 이런 느낌. 최성욱님. 이건 정말 기분 좋은 칭찬인데요. 홍 아나운서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 더위가 사라집니다. 아유, 제 목소리가 무슨 남양 특집도 아니고. 어쨌든 더위가 사라진다니 너무 다행입니다. 이런 효과가 우리 김수연님한테도 발휘돼야 되는데 지금 엄청 더우실 것 같아요. 잡채하다 손 놓고 지금 사연 올리신다고. 아, 이러다 쇠고기 잡채 만들다 내가 죽겠네요 하셨는데 잠시 쉬시면서 노래로 한숨 돌리시면 어떨까요? 그나저나 잡채 맛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또 반가운 사연이 있어요. 이영자님, 진짜 오랜만에 오셨죠? 아, 무소식의 희소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남편 건강이 안 좋아서 여러 가지로 힘드셨었다고. 근데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대요. 정말 정말 다행입니다. 그래서 더 반가운 사연이네요. 아름다운 노래 계속 이어드릴게요.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국 그룹 퀸의 보컬 프레디 머큐리의 Love of My Life였습니다. 문득 이 노래를 정말 처음 들었던 중학교 때가 생각이 났어요. 얼마나 좋았던지.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가 있다니 그런 생각했었는데 가사는 꽤 마음이 아파요. 내 인생의 사랑,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제 날 떠나려고 하네요. 그댄 모르겠나요? 난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돌아와요. 내게서 떠나가지 말아요. 오늘은 핀란드의 아카펠라 앙상블 라야톤의 하모니로 함께했습니다. 19세기 이탈리아 작곡가입니다. 빈첸초 피오라반디의 오페라 집시들 중에서 이오손 라 징가라, 나는 집시 아가씨 감상하시겠습니다. 소프라노 줄리 퓨스, 에니케 마졸라가 지휘하는 프랑스 국립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19세기 이탈리아 오페라 두 편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이때 하면은 정말 화려한 벨칸토 오페라가 유행하던 시기죠. 방금 들으신 곡 조아키노 로시니의 세비야의 이발사 중에서 1막에 나오는 알마 비바 백작의 까바티나였습니다. 에코 리덴테 인치엘로, 장밋빛 새벽, 아침이 밝아오고 있다. 사랑하는 로지나의 방 발코니 아래 악단까지 동원해서 부르는 세레나데죠. 근데 그녀의 창문은 열

걸릴 줄 모르고 낙담한 백작 앞에 만능 해결사를 자처하는 피가로가 짠 하고 등장합니다. 뭐 가사를 봐도 정말 세레나데의 전형이에요. 아름다운 새벽이 밝아오는구나. 저 미소 짓는 하늘을 보라. 그댄 아직 일어나지 않았나요? 어찌 아직까지 잠을 잘 수 있단 말인가요? 테너 라몬 바르가스, 마르첼로 비오띠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먼저는 빈첸초 피오라반띠의 집시들 중에서 나는 집시 아가씨였습니다. 소프라노 줄리 북스가 불렀고요. 에니케 마졸라가 지휘하는 프랑스 국립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집시하니까 문득 스페인이 생각났고 월드컵 결승전에 오른 예 스페인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대결로 좁혀졌네요. 어느 팀을 응원하시든지 저희 KBS 중계와 함께 하시기를 남현종 아나운서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탈리아 노래입니다. 베네치아 미뇨 골랐어요. 라 비온디나 인 곤돌레다. 곤돌라의 여인. 테너 후안디에고 플로레스. 아비 아비타네 만돌린 베니스 바로크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베네치아 민요 뱃노래였습니다. 자신의 품에 안겨서 스르르 잠이 든 금발 미녀를 노래하는 곡이에요. 곤돌라의 여인, 테너 후안디에고 플라레즈가 불렀고요. 아비아비탈의 만돌린, 베니스 바르크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아까 러브 오브 마이 라이프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반응을 보여주셨어요. 오혜숙님, 김현화님, 신서진님, 또 용유민님도 오셨고 오늘 클래식 천일 여파에서 또 그만큼 애절한 노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셰익스피어 등이 이끈 잉글랜드 희곡의 번영기이자 스페인 제국의 무적함대로 완전히 격파하는 등 훗날 잉글랜드가 대영 제국으로 발돋움하는 기반을 마련한 군주로 평가받는 인물. 16세기 후반과 17세기 초 잉글랜드 왕국을 통치한 여왕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그 유명한 앤 불린과 헨리 8세의 둘째 딸이죠. 엘리자베스 1세 시대의 궁정은 정치적으로 안정을 되찾은 뒤 음악과 연극, 무도회가 끊임없이 열리던 아주 화려한 놀이터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여왕 본인도 연주와 춤을 즐기면서 이런 공연들을 자기 이미지를 높이고 권위를 과시하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했죠. 런던의 상층과 중산층 사람들은 궁정을 흉내내서 집이나 살롱에서 마드릴가과 류트송을 함께 부르며 사랑이나 충성, 갈망 또 절제를 노래했고요. 이런 사랑 노래들은 개인적인 연정을 말해주는 동시에 여왕과 귀족에게 바치는 충성을 은근히 드러내는 정치적인 언어로도 쓰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 시대의 사랑 노래는 단순한 연애 감정의 고백을 넘어서 궁정의 화려한 볼거리와 도시의 세속적인 유흥 속 서로의 재치와 감수성을 겨루는 놀이였고 왕권과 이상화된 사랑을 함께 찬양하는 상징적인 코드였죠. 이후로 음악과 시, 사랑 노래에서는 이 엘리자베스 1세 시대의 관습이 여전히 강하게 지속되는데요. 바로 그 무렵 엘리자베스 1세 말기에서 제임스 1세 초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나온 노래 가운데 하나, 토마스 포드의 사성부 마드리갈, 처음 그대의 얼굴을 본 순간부터 Since First I Saw Your Face입니다. 이 노래가 16세기와 17세기 영국 궁정과 도시 문화에서 공유되던 궁정식 사랑과 도시 세속 사랑 노래의 관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노래라는 걸 알고 들으면 이 노랫말이 이전과는 다르게 들리죠. 처음 그대의 얼굴을 본 그 순간부터 난 그대를 높이 받들고 세상에 자랑할 사람으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대가 날 외면한다면 차라리 내 마음이 그대를 알지 못했더라면 좋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사랑했고 그대도 내 마음을 받아줬는데 이제와 서로 다투기라도 하자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내 마음은 이미 그대에게 묶여 있어 이 사랑을 풀어낼 수 없습니다. 가장 찬란한 햇살을 비추는 태양도 누구 하나 외면하지 않듯이 세상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그대의 아름다움이 내 보잘것없는 두 눈에도 감히 그대를 바라볼 용기를 줬습니다. 아름다움이 마음을 움직이고 재치가 기품을 더하며 다정한 눈빛이 내 마음을 붙잡는 그곳, 바로 그곳에 어디를 가든 나는 내 마음을 그대 곁을 두고 떠납니다. 혹시 내가 그댈 너무 그리워하고 너무 칭찬했다면 그 허물만은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만약 내 손이 허락 없이 그댈 스쳤다면 그땐 나를 떠나도 마땅할 겁니다. 난 먼저 허락을 구했고 그댄 내게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와 날 꼬짖으시려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어떤 운명이 날 기다린다 해도 난 끝까지 그댈 사랑하겠습니다. 궁정식 사랑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남자가 사랑하는 대상이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명예를 드높여줄 권위를 지닌 귀부인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맹세에는 언제나 충성의 맹세가 함께 따라붙죠. 바로 그 노래, 토마스 포드의 궁정식 사랑 노래, 처음 그대의 얼굴을 본 순간부터 Since First I Saw Your Face입니다.

공정식 사랑을 노래한 단아한 영국 노래 토마스 포드의 처음 그대의 얼굴을 본 순간부터 프로 칸티오네 안티쿠아의

하모니로 감상하셨습니다. 반면 우울하고 멜랑콜리한 사랑 노래를 만들었던 이 시대 작곡가가 있죠. 존 다울랜드의 슬픔아 머물러다오, Sorrow, Sorrow, Stay. 마저 소프라노 캐서린 킹의 음성으로 오늘 마무리 짓습니다. 내일 4시에 뵙죠.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미동 한 점 없는 여름 저수지. 돌멩이 하나 퐁 집어던지자 나른한 정오가 확 잠에서 깨어난 듯 살아서 붐비는 진실. 생생하다. 김선태 시인의 파문이라는 시 몇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FM 풍류마을 백승주입니다. 고요한 저수지에 누군가 돌멩이 하나 퐁 던진 순간 잠자는 것 같던 모든 것이 깨어나 생생해지는 것 같다고 했죠. 모든 것이 그저 고요하기만 할 때 가장 먼저 돌을 하나 던진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어쩌면 그건 장난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 그 돌 하나가 잠들어 있던 호수를 깨우고 공기를 깨우고 세상을 깨우게 될 줄 알았을까요? 때로는 우리가 그 돌멩이를 처음 던지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까요? 임준희 작곡 순간 1 봄을 기다리는 시냇물 첫 곡을 함께 하겠습니다. 가요금 앙상블 아우라의 연주입니다.

임준희 작곡 순간 1 봄을 기다리는 시냇물 가요금왕생물 아우라 연주 오늘 FM 풍류마을 첫 곡이었습니다. 오늘 풍류마을은 김선태 시인의 파문이라는 시 몇 구절로 시작해봤습니다. 물 위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 그저 동그란 파문을 일으킬 뿐이죠. 그런데 그 움직임을 보고 있는 동안 우리 마음에도 물결이 일어나고 또 잠들어 있던 생각이 깨어나기도 합니다. 아주 작은 시작이 멈춰있던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할 수도 있네요. 오늘 FM 풍류마을 1시간 우리 음악, 우리 가락으로 멈춰있던 여러분의 마음과 몸 다 깨워드리죠. 윤주희 작곡 그림 속으로 들어간 소녀 이어드립니다. 이어진의 가야금과 윤주희의 해금, 서수복의 닭 한설이의 음성입니다.

정지용 씨, 차승민 작곡 호수 1, 김희영의 노래 음악그룹 시로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윤주희 작곡 그림 속으로 들어간 소녀 들으셨어요. 이어진의 가야금과 윤주희의 해금, 서수복의 탁, 한서리의 허밍으로 들으셨네요. KBS 클래식 FM의 FM 풍류말 함께하고 계십니다. 천년의 향기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조선 중기 문신 포저 조익. 그는 대동법을 실시하는 과정에 공을 세운 인물입니다. 조익의 집안은 양반이긴 했지만 명문가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는 24세 문과에 급제해서 오로지 자신의 능력만으로 좌회전까지 올랐습니다. 사실 그는 과거 시험에는 별로 뜻이 없었고 학문에 전념하고 싶었는데 할아버지의 권유에 못 이겨 시험을 보았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 관직에 대한 욕심도 없었고 인맥을 만들고자 노력하지도 않았죠. 출세를 위해 명사의 집을 찾아간 적이 한 번도 없으며 잘 알지도 못하는 높은 사람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32살이 되던 해에는 이런 글을 썼네요. 그동안 읽은 글이 너무 적어서 듣고 본 것이 고루하고 지식이 어둡기만 하니 장차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살다가 이렇게 생을 마칠 것인가. 자신에게 중요한 것은 그저 부끄럽지 않을 만큼 공부하고 또 공부하는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조익은 관리로서의 능력도 뛰어났습니다. 그가 평안도에서 근무할 때 그곳에 흉년이 들었는데 백성들을 구제하는 일, 즉 진휴를 맡게 됐습니다. 그는 그 일을 훌륭하게 완수했고 이 경험을 책으로 엮어냈죠. 이정철의 언제나 민생을 염려하노니 라는 책에 실려있는 내용을 간추려 전해드렸습니다. 포저 조익. 그는 관리보다 학자로 살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관직에 나아간 후로는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무엇보다 백성들을 살리는 일에는 자신의 온 마음과 힘을 쏟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천년의 향기 김만석 작곡 명상 들으셨습니다. 이문수의 대아쟁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FM 풍류마을 이번에는 김영동 작곡 파문 함께 하시죠. 박영호의 대금과 김혜진의 진연주입니다.

김영동 작곡 파문, 박용호의 대금과 김혜진의 직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목요일 FM 풍류마을 우리 음악 우리 가락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준비한 곡은 이준호 편곡 성주굿을 위한 국악관현악 함께하겠습니다. 조가병의 노래, 이준호가 지휘하는 경기 도립국악단의 연주입니다.

여봐라 복수야. 우리가 밤낮 웅막 캥캥말 것이 아니라 성주님을 모셔다 이 가정의 자정을 시키는 것이었다. 천계의 자하고 지백은 축하니 땅은 지시에 생긴 법이요 인생은 묘하여 사람은 인시에 생기고 그 중에 성주의 부친이 생기고 그 중에 성주의 모친이 생겼던 것이었다. 성주 부친이 누구시면 천공한제가 분명하고 성주 모친이 누구시면 옥질 부인이 분명하다. 설하에 일점 혈육 없어 무주남산 지치달라 칠성당 모아놓고 백일 정성 기도하니 지성이면 감천이라. 옥황상제가 아롭시고 자식을 주라고 분부한다.

치달라. 삼강산 일체 먹어 아주 주르르 훑어져 금강산이 되었네. 금강산 줄기 바다 아주 주르르 훑어져.

이진우 편곡 성주굿을 위한 국악관현악 듣고 왔습니다. 조가병의 노래, 이진우가 지휘하는 경기 도립국악단의 연주였습니다.

오래전 한 친구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꾸준함이라고 했다. 빨리 배우는 능력은 축복이 아니라 독이라며. 그 말을 들었을 때 솔직한 마음은 그렇다고 독이라고 할 것까지야 였다. 독이 될지 아닐지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고 싶었다. 하지만 이 또한 시간이 지나니 생각이 변한다. 잘하는 사람보다 오래 하는 사람이 좋다. 느리더라도 결국엔 이기는구나 싶다. 정명희의 한 번쯤 큐레이터라는 책에서 몇 부분 읽어드렸네요. 박물관 큐레이터로 일하는 글쓴이는 예술 작품과 작가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런 경험을 쌓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언뜻 보기엔 타고난 재능이 우선인 것 같지만 결국은 꾸준히 계속하는 사람이 감동을 준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뭐든 빨리 배우고 빨리 나아가는 사람이 부러웠지만 이제는 느리더라도 끝까지 하는 사람이 더 대단하다고 느낀다는 이야기죠. 누구보다 먼저 반짝거렸다고 해도 꾸준함 없이는 그 재능이 끝까지 빛날 수 없다는 것. 타고난 재능이 최고가 아니라 해도 끝까지 꾸준히 하는 사람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결국 이길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기보단 담담하게 내 보폭대로 걸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더해진다. 그렇습니다. 빨리 가는 사람을 부러워하느라 오늘을 낭비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내 보폭대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힘을 좀 조절해보면 어떨까요?

장영규 작곡 좁은 보폭으로 걷다. 가요금 앙상블 4개의 연주. 오늘 FM 풍요마을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7월 19일 다가오는 일요일부터 29일까지 부산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립니다. 이 기간에는 전통문화를 담은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도 만날 수 있는데요. 국가 무형유산 각 분야 명인과 예인 120여 명이 함께하는 공연도 펼쳐진다고 하는군요. 종묘제례악, 판소리, 그리고 동네 학춤, 줄타기 이렇게 다양한 전통문화 공연을 무료로 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여름을 문화행사와 함께 우리 전통문화 공연과 함께 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내일은 공휴일이라 더 여유로운 저녁 보낼 수 있겠네요. FM 풍요마을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백승주였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는 함부르크 공항에 비행기가 착륙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어딘가에 착륙한다는 건 그 지명이 품은 추억이 시작된다는 뜻이고 혹은 그런 추억 속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뜻이기도 하죠. 먼 거리를 날아온 비행기가 착륙을 위해 속도를 낮추면 자그마한 비행기 창문 너머로 산이나 바다가 보이고 안전하게 착륙하고 나면 부드러운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보사노바는 그때의 안도감, 그때의 달콤한 피로와 닮았죠. 오늘 세상의 모든 음악은 여러분을 리우로 초대합니다. 착륙을 위해 속도를 낮춘 비행기 창밖으로 이파네마 해변이 보이고 멀리 톰 쇼빈 공항 활주로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그리고 곧 듣게 될 부드러운 보사노바를 생각하는 음악 여행, 보사노바의 세계에 착륙하는 여행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0: KBS 스튜디오 콩을 가득 채워주신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무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달려와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라이브 콘서트를 시작하기 전에 스튜디오의 분위기를 만들어준 곡 그리고 투스틸레망의 하모니카와 밀톤 나시멘트의 보컬이 함께한 트라베시아 여행 이어서 여행을 들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이 마련한 장르 특집 2탄 보사 파라 보세 당신을 위한 보사노바의 완결편이죠. 오늘은 지난 사흘 동안 보사노바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을 전해드린 시간들이 스튜디오 라이브로 결실을 맺는 날입니다. 그리고 보사노바를 사랑하는 세상의 모든 음악 애청자 여러분을 스튜디오에 모셔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니까요, 네. 초중학생도 보이는 것 같고, 네. 남녀노소 고루 함께 해주신 것 같은데, 지난 3일간의 보사 파라보세도 즐겁게 들어주셨나요?
1: 네.
0: 어떠셨어요?
2: 좋았어요.
0: 오늘 공연도 즐길 준비 단단히 하고 오셨죠?
1: 네.
0: 네. 또 콩 라디오와 콩 유튜브로 먼 곳에서 함께하고 계신 분들도 정말 많으시죠? 지금 KBS 콩 애플리케이션과 KBS 클래식 FM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스트리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세상의 모든 음악 홈페이지의 청취자 게시판과 KBS 콩 애플리케이션으로는 무료로 사연 보내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9310으로도 언제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라이브 스튜디오 현장에는 오시지 못했지만 실시간으로 함께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께 시원한 망고 주스 쿠폰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공연 보면서 다양한 반응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나희경 씨와 연주자들이 스튜디오에 들어오실 텐데요. 이파네마 해변을 산책하는 것처럼 이 시간 보사노바와 나희경 씨의 매력적인 노래를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나희경 씨가 준비하실 동안 음악 한 곡 더 들려드리죠. 파비우 과도르의 보컬이 함께하는 푸디토리움의 비아장치 여행자 이 노래 듣고 바로 나희경 씨의 라이브와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에서 마련한 장르 특집 두 번째 편 보사 파라 보세, 당신을 위한 보사노바. 월드뮤직의 대표적인

장르들을 그 분야의 대표적인 연주자와 함께 탐구하고 라이브 공연까지 경험하는 밀도 있는 시간. 지난 사흘 동안 나인경 씨의 깊이 있는 안내로 보사노바의 부드럽고 유쾌한 매력을 마음껏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나인경 씨와 4인조 밴드가 함께하는 라이브 콘서트가 열리는 날이죠. 보사노바의 디바 나인경 씨 그리고 4인조 밴드가 들려주실 첫 곡 쉐가지 사우다지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0: 네, 지난 사흘간 보사노바의 거의 모든 것을 소개해 주셨던 보사노바의 디바 나희경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우리는 어제 또 뵙고
1: 네,
0: 드디어 스튜디오 콩에서 만나네요.
1: 네, 여기서 만나 뵈니까 또 좀 어제까지 이렇게 단둘이서 조용한 곳에 있다가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이 계시니까 좀 설레기도 하고 조금 또 떨리기도 하고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0: 네, 오늘 스튜디오 라이브에는 4인조 밴드가 함께합니다.

0: 선보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첫 곡 쉐가지 사우다시 들어봤는데요. 스튜디오에 함께 하신 애청자 여러분께서 너무 행복한 표정으로 듣고 계셨어요. 쉐가지 사우다시 어떤 곡이죠?
1: 쉐가지 사우다지는 제목에서부터 좀 익숙한 단어가 하나 등장하죠. 사우다지라는 단어인데요. 브라질에서는 잘 해석이 잘 되지 않는, 번역이 잘 되지 않는 단어라고도 얘기하고 그리움, 향수라고 이렇게 단순하게는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지만요. 네. 그곳에서는 마치 기쁜 슬픔처럼 약간 모순된 여러 감정들이 섞여 있는 여러 레이어가 있는 향수, 여러 레이어가 있는 그리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그리움을 이제는 그만하고 싶어. 이제는 나에게 더 이상 이 그리움 없이 나를 떠나간 그녀가 다시 돌아와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녀가 돌아오면 너무너무 기뻐서 바닷가에 존재하는 물고기의 수만큼 그 이상으로 그녀에게 키스를 퍼볼 거라고 전해다오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0: 네. 잘 이해하셨나요?
2: 네.
0: 이해하셨어요?
2: 네.
0: 세상의 모든 음악 애청자들께 사우다지라는 단어는 좀 익숙한 단어인데요. 네. 뭐 파두를 소개할 때도 그랬고 그리움 또는 향수라고 그냥 단순하게 표현하긴 했지만 저로서는 네, 뭔가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
1: 네.
0: 문학적 해석의 장인 나희경 씨로부터 제대로 된 해석을 들었네요. 그렇죠? 자, 이번 특집 첫날 나희경 씨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첫날에 보사노바는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다. 삶의 많은 것을 걸러내서 단순하게 담아내고 슬픔이나 고립 같은 정서를 한 걸음 물러나서 보는 삶의 태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보사노바의 정의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고 또 나희경 씨 표현력에 정말 감탄했다는 말씀 많이 전해주셨네요.
1: 감사합니다.
0: 정말 멋진 해석이죠?
2: 네.
0: 네. 네. 그래서 사우다지도 나희경 씨 해석을 한 번 더 듣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스튜디오 라이브에서는 어떤 곡들을 들려주실까요?
1: 오늘 다양한 곡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주로 보사노바의 클래식이라고 할 수 있는 곡들. 방금 들으신 보사노바의 첫 번째 레코딩 쉐가지 사우다지를 비롯해서 데사피나도 같은 곡들 그리고 웨이브 그리고 너무 많습니다. 좋은 클래식 곡들 에우세이기 보지엄마 이런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 아마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오리지널 곡들도 조금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0: 네, 뭐 보사노바의 명곡들이 총 출동하는 것 같은데요. 앞서 4일간의 특집 때 이 멋진 곡들 다 전해주고 싶으셨을 텐데 아껴두시느라 네. 힘드셨겠다 싶네요.
1: 네, 많이 아껴두었습니다. 오늘 좀 쏟아내드릴게요.
0: 네, 보사노바의 명곡들을 라이브로 듣는 시간 이번에는 어떤 곡을 들을까요?
1: 두 곡을 연달아 들려드릴 건데요. 처음 들려드릴 곡은 망이아시까나바오 카니발의 아침이라는 노래입니다. 흑인 올후에라는 영화를 통해서도 워낙 유명한 곡이죠. 두 번째로 연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프렐류드의 삼바, 쌍바인 프렐류지오라는 노래입니다. 카니발의 아침은요, 브라질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던 그 사우다지를 대하는 마음, 슬픔을 대하는 마음, 기쁨을 대하는 마음이 되게 압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곡이에요. 왜냐하면 카니발의 아침, 너무나 행복한 아침이잖아요. 그런데 이 행복한 아침을 이 행복이 굉장히 유한하다는 걸 알고 있기에 매우 애달프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 강한 멜랑콜리를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앞서 불렀던 쉐가지 사우다지가 그리워하는 곡인데도 밝은 것과는 또 이제 또 상반되죠.
0: 네.
1: 이어서 부를 프렐류드의 삼바도 이제 그 헤어진 연인의 공허함을 토로하면서 돌아와 주길 바라는 노래인데요. 그 곡은 조금 더 좀 더 클래식한 느낌이 더 들게끔 저희가 편곡해서 오늘 들려드릴 겁니다.
0: 네, 영화 흑인 오르페의 주제가로 널리 알려진 곡이죠. 루이스 본파의 마니아 지카르나바, 카니발의 아침. 그리고 이어서 비니시우스 지 모라이시와 기타리스트 바든 포웰이 함께 만든 곡 삼바 앤 프렐루디오, 프렐루드의 삼바. 네, 이 두 곡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0: 먼저 들으신 곡 루이스 본파의 마니아지 까르나바오 카니발의 아침이었고 이어서 보사노바의 두 거장 작사가 비니시우스 모라이시와 기타리스트 바든 포웰이 함께 쓴 곡 삼바 앤 프렐루디오 프렐루드의 삼바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두 곡 다 우리가 보사노바를 사랑하는 이유라고 해도 좋을 만큼 유명한 곡이죠. 저도 네. 이 삼바 앤 프렐루디오 참 좋아해서 여러 버전으로 방송에서도 들려드리고 있는데 말이죠. 이 곡 또 어떤 곡이었는지 설명도 좀 해주시죠. 삼바 앤 프렐루디오.
1: 아, 프렐루드의 삼바는 이 곡은 사실 제가 가사를 하나하나 소개해드리지 않았는데요. 이 곡은 제가 1집 때 한국어로 번안한 버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들어보셨나요? 프렐류드의 삼바를. 프렐류드의 삼바라는 이름으로 찾아보시면 바로 들어보실 수 있는데요. 이상순 씨가 같이 남자 보컬로 같이 했고요. 또 이 노래는 같이 이렇게 돌림 노래처럼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하기 쏟아지 하고 있으면 이제 옆에 다른 분이 여생보세 하고 이렇게 어우러지는 둘이서 같이 엇갈리는 듯한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는 아름다운 노래예요. 한국어 가사도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그렇겠네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어떤 곡을 들려드릴까요?
1: 이번에는 이제 보사노바라는 장르를 이제 세상에 알린 가장 의미 있는 곡 중 하나입니다. 데사피나도 그리고 제가 정말 사랑하는 보사노바 곡 에우세이키 부치아마 두 곡을 들려드릴 거예요.
0: 네, 제사피나두 음이 맞지 않는 음치의 뭐 이런 네. 뜻이죠. 어제도 그 비니시우스 바에서 이 곡 부르셨다는 얘기 잠깐 하셨었는데
1: 네.
0: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이 작곡하고 뉴튼 멘도사가 작사한 이 곡 보사노바를 폄하하던 사람들에게 보낸 뭐 신드렁한 반격이라고 하면 될까요? 네. 그런 네. 이야기가 담긴 곡. 맞아, 음도 안 맞고 당신들이 이야기는 좀 그럴 거야. 하지만 이게 바로 보사노바지라고 이런 답장 같기도 하고요. 노랫말에 보사노바가 들어간 처음 노래라는 네, 또 이야기도 들었어요.
1: 이게 첫 공식 그 보사노바라는 단어는 원래 존재는 했었는데요. 마치 예전에 요즘 유행인 뭐 이런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보컬과 보사노바 친구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클럽 공연에서 가끔 쓰이다가 이 곡을 통해서 보사노바라는 단어가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알려졌죠. 이 노래는요, 어저께까지 제가 저희가 들려드렸던 많은 보사노바 노래들이 가사에 되게 위트가 있잖아요. 이 노래는 직설적이에요. 굉장히 직설적으로 너희가 나를 그렇게 반음악적이라고 하고 내 음악을 어떻게든 구분하려고 하고 그런다고 할 때 그런 너의 마음속을 그 당시 최신 카메라로 찍으면 그 안에는 배은망덕한 마음만이 드러날걸? 라는 그런 이제 약간의 비아냥 같은 것들을요. 이 노래를 부르는 조빔이 라이브 할 때는 가끔 꽝도요 깡따 보세농 데이샤 하고 이렇게 앞부분에 이렇게 좀 주석처럼 붙이는 말들이 있어요. 내가 노래하려고 하면 나를 좀 이렇게 좀 가만 냅두질 않네 자기야 하면서 꼭 자기야를 붙이죠. 그래서 아이고 야 자기야 애기야 이러면서 이제 우리 사랑아 이러면서도 이제 이렇게 디스를 합니다. 그래서 약간 위트가 느껴지는 곡. 결국에는 그 음치 가수다 뭐 이런 그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정확하게는 out of tune에서 이제 톤이 그 튠이 달라진 거예요. 그 음이 좀 틀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보컬적으로도 그렇지만은 그 보사노바의 하모니가 당시에 원래 안 쓰던 하모니들을 새로운 시도를 많이 했던 그런 그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변화에 대해서 또 통틀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0: 네, 두 번째 곡도 소개해 주시죠.
1: 두 번째 곡은 에우세이키 보치아마라는 노래인데요. 나는 알아요. 내가 당신을 나의 삶 전부를 다해 사랑할 것임을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0: 네, 이렇게 두 곡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0: 네, 지사피나도 의미 맞지 않는, 그리고 에우세이 기부지아마, 내가 당신을 사랑하리라는 걸 난 알아요 라고 노래한 곡 두 곡을 이어서 들어봤습니다. 애청자들께서 유튜브로 또 콩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는 반응이 속속 도착하고 있는데요. 0063번 쓰시는 분, 연휴를 맞아 서울에 내려오는 아내를 기다리며 기차 옆 플랫폼에서 듣고 있습니다. 열차에서 방송을 듣고 있을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전합니다 라고 사랑이 뚝뚝 묻어나는 문자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원희애정씨, 오늘 날씨와 보사노바는 진정 하나인 것 같아요 라고 하셨어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이 가슴이 떨립니다 라고 하셨네요. 또 0202번 쓰시는 분은, 새 음을 들으며 저녁 운동을 하는 시간이었는데 나희경님의 목소리에 뛰던 걸음이 딱 멈춰졌어요. 새음만의 시간, 새음만의 감성, 고맙습니다. 아, 이 감사의 사연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 네. 이곳 스튜디오 콩에는 보사노바와 나희경 씨의 음악을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이 방청객으로 많이 와 계십니다. 잘 들리고 계시죠?
1: 네.
0: 어떠세요?
2: 너무 좋아요.
0: 네. 박수 한번 쳐야죠. 오늘 참여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의 사연을 저희가 꼼꼼하게 읽고 특별히 스튜디오에 초대했는데요. 그 중에서 몇 분의 사연을 읽어드리고 또 이야기도 좀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송지영 씨께서 이런 사연을 주셨어요. 세상의 모든 음악을 사랑하는 청취자입니다. 보사노바 그리고 나희경이라는 가수를 알고 사랑하게 된 지 벌써 14년이 지나고 있네요. 포르투갈어로 되어 있어 가사를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희경님의 다정한 곡 설명과 음악 그 자체로 오롯이 전달되는 감동이 있습니다. 덕분에 쉐가지 사우다즈, 데자피나두 같은 명곡들은 물론 희경님이 만드신 좋은 하루 같은 곡들도 각별히 사랑합니다. 브라질어에 제이뚜라는 단어가 있는데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만의 유연함으로 길을 찾는 묘수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저도 제 삶 속에서 제이뚜를 스스로 만들어 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초대해 주신다면 엄마와 나란히 앉아 온전한 힐링의 시간 갖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어디 계신가요? 아, 네. 어머니하고 같이 오신 거죠? 아, 네네. 네. 송지영 씨. 14년이나 보사노바 사랑으로 나희경 씨 팬으로 지내셨는데 어떤 공연이 가장 기억에 남는지 짧게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3: 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은 2016년에 있었던 희경의 방인데요. 그때 관객들에게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적어보라고 하셨어요. 제가 오랜 취미가 한국 SF 문학을 읽는 거라서 그 문득 환상문학 웹진 거울에 중단편선 제목인 차마 봄이 아니거니와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때 사랑이란 점점 짧아지는 봄 같은 것이라고 썼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그 글을 나희경님하고 말로님하고 소설가 노희준님께서 같이 선택을 해주셔가지고 3집 사인 CD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가 정말 잊지 못하는 소중한 추억입니다.
0: 기억나세요?
4: 네, 기억납니다. 벌써 한 9년쯤 지난 일일까요? 10년 정도 되었네요.
0: 네, 아주 특별한 팬이시고 또 특별한 청취자시네요. 고맙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온전한 힐링의 시간을 갖고 싶다고 하셨는데 어머니도 잘 즐기고 계신가요?
5: 네.
0: 네, 보사노바 좋아하세요?
5: 네. 네.
0: 나희경 씨에게 궁금한 점이나 네, 짧게 질문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3: 네, 제가 지금 다가오는 8월 말이면은 오랫동안 함께 지낸 어머니 곁을 지나서 그 첫 독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삶의 챕터를 여는 저와 저를 보내주신 엄마와 함께 오늘 밤 나란히 손잡고 들을 수 있는 희경님 노래를 딱 한 곡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4: 어머니와 손잡고 같이 들을 수 있는 노래라면 저는 머릿속에 딱 하나가 떠오릅니다. 저도 어머니를 생각하며 쓴 노래가 하나 있는데요. 저 오늘 이따가 들려드릴 예정이에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사람이란 노래입니다. 제가 뭐 너는 늘 하면서 너라고 시작하긴 하는데 가사를 고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사실 이제 어머니의 사랑스러운 모습들을 보면서 함께 이렇게 함께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을 노래에 담았거든요. 그 노래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독립을 하시니까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그 다음에 나에게 가까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이제 그렇게 새롭게 시작하시라는 의미에서 나에게 가까이도 같이 추천드릴게요.
0: 네, 아 좋은 선물. 네. 네, 계속 즐거운 시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박이름 씨의 사연인데요. 보사노바를 처음 알게 된 건 20년 전 세상의 모든 음악을 통해서였습니다. 세계를 여행하고 싶었던 중학생은 주말마다 애니어 모리코네의 하모니카 소리와 함께 찾아오는 전기현님을 목 빠지게 기다렸었죠. 책상에 앉아 바다 건너의 세상을 여행하던 어느 날 흘러나온 나른한 음악. 격동적인 라틴 아메리카의 역사 속에서 피어났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평화롭고 서정적인 멜로디에 금방 빠져들었습니다. 또래들이 소녀시대와 원더걸스를 두고 논쟁을 벌일 때 저는 이상한 브라질 노래만 듣고 있어서 대화에 전혀 끼지 못했지만 덕분에 여름날 따뜻한 코코아 한 잔과 함께 오렌지빛 여흥을 즐길 줄 아는 어른으로 자랐습니다. 이제는 클래식 기타로 제법 주한 시베르트를 흉내내는 제 취향을 고스란히 닮은 조카와 함께 음악을 직접 눈과 귀에 담고 싶습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는데 어느 분이신가요? 아, 네. 반갑습니다. 네,
1: 안녕하세요.
0: 네. 조카분하고 같이 오신 거예요?
1: 나 독감이 걸려가지고 아쉽게 같이 오진 못했습니다.
0: 안타깝네요. 네, 박이름 씨 아마 예전에 주말 여행 코너였던 풍경과 음악을 열심히 들으셨던

0: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0: 네, 그때 세계여행을 라디오로 하시면서 기분이 어떠셨나요?
1: 그때 제 책상 앞에 지구본이 하나가 있었는데 아, 네. 이제 바다 건너의 세상은 과연 어떤 것일까 그러면서 이제 전 이현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각 나라의 여행자 시선에서 바라본 풍경 그리고 거기에 맞는 음악들 보면서 굉장히 이제 여러 상상을 했던 것 같고 또 이제 어른이 되면서부터 이제 제가 상상했던 곳을 이제 하나씩 방문하면서 그 장소에 가면서 그때 라디오에 흘러나왔던 노래들을 하나씩 되새겨 보면서 듣고 있습니다.
0: 네, 그러면서 보사노바에 또 푹 빠지셨군요. 친구들이 소녀시대와 원더걸스를 논할 때 보사노바를 들으셨다고 하셨는데 박이름 씨가 가장 좋아하는 보사노바는 어떤 곡일지 궁금하네요.
1: 뭐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식상하겠지만 역시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조항지벨 아니 안토니오 칼로스 조빈이나 이제 조항지벨부터 이런 클래식한 가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현대적으로 오면 프랑스의 누벨 바그라는 그룹을 굉장히 자주 들었습니다.
0: 네, 일렉트로닉 사운드가 또 접목된 가수죠. 네, 조카와 함께 신청하셨는데 같이는 못 오셨지만 조카가 기타를 잘 친다고 하셨어요. 보사노바에 대해서 두 분이 또 이야기도 나누시나요?
1: 뭐, 네, 가끔씩 왜 이런 노래를 듣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좀 주류적인 취향은 아닌 노래긴 한데 네. 이 보사노바의 매력은 무엇일까 이렇게 얘기를 종종 합니다. 제가 보사노바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 보사노바는 음악이 장소와 시간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느낌을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퇴근길에 나른한 버스 안에 들으면 이만큼 이제 자장가만한 게 없고 또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저녁에 위스키 한 잔을 걸쳐서 소파에 앉아서 들으면 이만큼 몽환적인 노래가 없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드라이브를 가면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보사노바를 들으면 또 이만한 로맨틱한 노래가 없다.
0: 네.
1: 그래서 누구와 같이 듣느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느낌을 주는 게 보사노바의 매력이 아닐까라고
0: 생각합니다. 다양한 매력이죠. 네. 그 밖에도 또 나희경님의 보사노바 음악 레슨을 놓쳐서 많이 아쉬웠다는 장창현 씨, 또 상파울리에 살다 왔지만 브라질에서 공연을 많이 보지 못하고 와서 아쉽다는 김성은 씨, 또 12살 딸아이와 새음에서 나오는 노래를 따라 부르며 즐거워하신다는 김현경 씨, 올 초에 은퇴하고 인생 2막을 열면서 중2 딸과도 함께 이 라이브 콘서트에 오셨다는 정태용 씨, 부산, 춘천, 분당, 청주, 잠실, 일산 전국 각지에서 세운과 나희경 그리고 음악을 사랑해 주시는 애청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와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방청객 여러분께 보사노바의 추억, 나희경 씨와의 추억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음악과의 추억이 오늘 더 짙어지기를 바라봅니다. 계속해서 여름, 저녁과 보사노바 마음껏 즐기시죠. 나희경 씨, 이번에는 어떤 곡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2: 이번에는 또 두 곡을 연달아 들려드릴 건데요. 처음 들려드릴 곡은 또 보사노바의 클래식이죠. 코코바도를 들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저의 노래 마음이라는 곡을 들려드릴 거예요. 코코바도는 이런 내용인데요. 가사를 살짝 읽어드리고 싶어요. 작은 방에 기타 한 대 그리고 하나의 사랑 하나의 노래 창밖으로 평화를 상징하는 두 팔 벌린 예수상이 보이는 평안한 이 광경 속에서 나는 계속 이렇게 행복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싶다고 느낀다. 무엇이 행복일까? 무엇이 행복인가? 내 사랑 하는 곡입니다.
0: 네, 이 코르코바도는 노래 제목이기도 하지만
2: 네.
0: 그 리우 해변에서 보이는 해발 710m 된다는 거대 예수상이 있는 그 산 이름이기도 하죠.
2: 네, 그 네. 언덕의 이름이기도 하죠.
0: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들려주실 곡 마음이라는 곡인데
2: 두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 제가 쓴 마음이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이제 번역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바로 들어보실 수 있도록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곡 꼬르코바두카 언덕이잖아요. 이게 그 브라질에 살다 보면요, 어떤 동네에서는 두 팔 벌린 예수상이 앞면으로 보이고 어떤 동네에서는 좀 뒷면으로 보이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브라질에는 약간 이런 뭐 썰 같은 게 있는데, 이 예수상이 정면으로 보이면 굉장히 또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곳이다. 근데 후면으로 보이면 조금 이제 어둑한 이제 일들이 이제 펼쳐지는 동네다. 이렇게 좀 구분을 하기도 하거든요. 뭐 그런 뭐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는 반면에 어쨌든 예수상의 앞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얻습니다. 이제 가톨릭 국가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노래는 예수상을 이야기는 하기는 하지만 종교적이라기보다는, 그리고 어떤 뭐 지리적인 걸 특별하게 창에 그게 보여야 된다라기보다는 이렇게 평화로운 광경과 노래 사색할 시간, 기타 이런 게 있는 게 행복이 아니겠느냐 하는 잔잔한, 그야말로 보사노바다운 가사입니다.
0: 네, 꼬르코바두 그리고 마음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0: 나혜경 씨와 4인조 밴드가 함께한 두 곡. 먼저 들으신 곡은 꼬르코바두였고요. 이어서 들으신 곡은 나혜경 씨가 작사 작곡한 마음이라는 노래였습니다. 기타와 함께 네, 불러주었어요. 함께 연주해 주신 분들을 좀 한 분씩 소개해 주실까요?
1: 네, 방금부터 저와 그 단둘이서 마음을 들려드렸던 기타리스트 박윤우 씨입니다. 또 계속 아름다운 선율을 들려주고 계시는 플루티스트 윤혜진님입니다. 너무 부드럽고 유연한 그런 보사노바의 그 그루브가 느껴지시죠? 콘트라베이스의 김성수님. 그리고 브라질리언 리듬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는 드러머 이도헌님. 그리고 보는 보컬 나희경입니다.
0: 네, 좀 전에 자작곡 마음을 들었는데,
1: 네.
0: 그럼 자작곡도 대부분 보사노바인가요?
1: 제 자작곡은 반 정도는 보사노바 리듬을 가지고 있고요. 네. 반 정도는 또 다른 리듬들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보사노바에서 그 사용하는 혹은 이제 보사노바 이전에 뭐 삼바깡성이라던가 그렇듯이 주로 사용했던 리듬들이라던가 왈츠 리듬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써서 곡을 쓰고 있는 편이에요.
0: 네. 나희경 씨의 자작곡들도 많이 듣고 계신가요?

0: Fosse, 그대 라는 노래 두 곡을 들려드릴 건데요. 이 두 곡은 저의 정규 5집 보사에도 수록되어 있고 호베르토 메네스카우 할아버님과 이제 같이 녹음한 곡인데요. 우리 그리고 바다라는 곡 그리고 그대라는 곡 이런 모든 그 곡들이 항상 호베르토 메네스카우 할아버지가 노래하시는 곡들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좀 밝은 느낌 그리고 그리워하면서도 그때 그 그리움이 슬픈 그리움이 아니라 행복한 그리움 아름다운 그리움 그래서 사우다지가 여력히 느껴지는 그런 곡들입니다. 보세라는 곡은 또 특히 그대가 있으면 나의 이 모든 아침이고 나의 모든 오후고 하면서 사랑이 가득한 곡으로 마무리가 돼요. 이 세 곡을 연달아서 들려드리겠습니다.
1: 네, 그럼 먼저 연주곡으로 웨이브 먼저 듣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세 곡의 보사노바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의 웨이브였고요. 연주로 전해드렸고 이어서 호베르토 메네시카우의 노스 이우마, 우리 그리고 바다, 또 세 번째 들으신 곡은 보세, 당신이었습니다. 어제 들으셨나요?
2: 네.
1: 네.

0: 나혜경 씨께서 보사노바는 앞뒤가 아니라 좌우로 흔들며 듣는 거라고 하셨는데 실감 나시나요? 저도 모르게 좌우로 흔들리는 몸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아, 그루브는 음악의 영혼을 불어넣는 일이라고 지난 화요일 오프닝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보사노바인 그런 그루브가 단짝처럼 함께하는 것 같아요.
1: 네. 보사노바의 단짝처럼 함께하는 그 좌우 그루브를 저도 이제 노래하면서 여러분을 보았을 때 다 같이 이렇게 기왕적으로 움직이시는 그 물결을 봤습니다. 저는 이 그루브를 가끔 설명을 할 때요. 네. 이 양쪽으로 움직이는 그루브가 살짝 파도를 떠올리게 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 파도 위에 여러 그 저의 보컬도 이런 엇박의 보사노바 위에 가끔 정박이 부르지 않고 막 왔다 갔다 부르고는 하거든요. 이게 보사노바의 또 다른 매력인데 이렇게 느끼려면 그 파도 위에 마치 꽃잎 하나를 이렇게 떨어놓은 거예요. 사실 그냥 꽃이어도 돼요. 꽃이 딱 파도 위에 떠오르면 이제 가라앉진 않고 파도가 이렇게 쓸려가며 같이 슝 가기보다는 살짝 느리게 떠올랐다가 또 가라앉았다가 또 떠올랐다가 이런 그루브가 보사노바의 좀 느슨하기도 하고 여유롭고 그런 밀고 당기는 리듬을 그런 그루브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심상 같아요.
0: 그게 바로 매력이 아닌가 싶네요. 이 그루브는 파도처럼 탄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참 멋지죠. 그루브를 탄다. 네.
1: 네.
0: 아, 또 여러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시고 계신데 267번 쓰시는 분 코니 프란시스 이후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 나혜경님을 알게 되어 너무 좋았어요.
1: 감사합니다.
0: 음색이 힐링입니다 하셨고요. 김종칠 씨께서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지하철 안이 아니고 잔잔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있는 것 같아요. 물고기가 미끼를 물지 안 물지는 상관없어요. 네, 그리고 클리어 더스트 2님은 지금 해운대 바닷가 앞인데 왠지 칵테일 한 잔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다음 곡은 또 어떤 곡을 들려주실까 기대되는데요.
1: 이제 두 곡을 또 연달아 들려드릴 건데요. 웅아모라는 곡과 그리고 닝갱이라는 곡을 들려드릴 겁니다.
0: 네, 곡 설명 네. 해주시죠.
1: 웅아모와 닝갱 다 작곡은 호베르토 메네스카가 하셨고요. 웅아모르는 제가 2010년에 처음 브라질에 갔었는데 2011년 초에 메네스카 할아버님을 처음 만나 뵙게 되었었어요. 그때 저의 목소리와 제 노래들을 들으시고 너에게 이 노래가 참 어울릴 것 같아 라고 저에게 선물해 주신 곡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에 이 곡의 후반부를 한국어로 이제 기존 가사를 참고하여 써내려갔습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어와 한국어로 이어지는 곡으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이런 시도를 하게 되었는데 네. 너무 재미났고 이걸 녹음하는 이걸 부를 때마다 그 녹음하던 그런 풍경들이 떠오르는 그런 곡이에요. 다소 그 단순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게 보사노바 리듬인가 싶은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텐데요. 저는 보사노바의 많은 것들을 품고 있는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들려드릴 링갱이라는 곡은 그 누구도라는 곡으로 제 그 5집에 있는 또 수록되어 있는 곡인데요. 이 두 곡을 연달아 들어보시면 이제 보사노바의 분위기에서 진짜 보사노바 리듬으로 이어지는 그 흐름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0: 네, 보사노바는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지난 사흘간 보사노바 탐구 시간에 등장하지 않았던 또 멋진 곡들이 이렇게 계속 나오니까 말이죠. 이 웅아모, 어느 사랑, 하나의 사랑?
1: 네, 그냥 사랑입니다.
0: 사랑, 네, 그리고 닝갱, 그 누구도, 네, 이 두 곡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웅아모 사랑 그리고 닌겐 그 누구도 이렇게 두 곡 들어봤습니다. 호베르토 메네시카오 나혜경 씨가 할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그분의 곡 두 곡 네, 이었어요. 웅아모르에서는 뒤쪽에 또 한국어로 가사를 또 붙여서 노래를 해주셨네요. 음악을 보는 즐거움을 스튜디오에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은 충분히 느끼실 것 같은데 유튜브로 또 라디오로 들으시는 애청자 여러분도 라이브만이 줄 수 있는 분위기에 즐기고 계시겠죠? 네. 네, 또 실시간 사연 또 올라온 거 또 소개를 해드리죠. 2115번 쓰시는 분, 퇴근도 미루고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에 빠져 8시까지 청취, 시청하고 퇴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퇴근을 미루셨어요. 그리고 이상수 씨, 퇴근길 운전하며 라디오로 듣다가 이제 유튜브를 켭니다. 사연들은 이렇게 어떻게 늘 그리고 이렇게 잘 쓰시는지 스튜디오 1열 관람 부럽긴 하지만 저장도는 저 정도는 되어야 앉을 수 있겠구나 인정도 됩니다 라고 하셨어요. 딱 보고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저는 방구석 1열로 만족하면서 남은 시간 즐기겠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이상수 씨 사연 고맙습니다. 보통 보사노바 공연장의 분위기는 어떨까 궁금한데요. 연주자와 청중의 거리는 어느 정도 될까? 오늘처럼 이렇게 다정하고 가까운 거리일까요?
0: 네, 특히 이 정도 공간과 딱 이 정도의 거리가 제가 브라질에서 가장 처음 노래했던 비니시우스 바를 생각하게 하는데요. 지금은 살짝 문을 닫았고 리뉴얼을 곧 한다고 해요. 그래서 무대가 좀 변하긴 하겠지만 브라질 대부분의 라이브 클럽들은 무대와 관객과의 그 거리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단이 하나 정도 이렇게 있고 이 정도의 거리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공간에서 라이브 할 때 이제 그런 라이브 클럽에 소박하면서 가까운 친근한 그런 분위기들이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1: 네. 공연장에 그 우리가 지금 리우에 어느 공연장에 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는 어떤 곡을 전해주실까요?
0: 이번에는 저의 곡들을 좀 더 들려드릴 건데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사람, 아까 어머니와 함께 들으시면 좋겠다고 추천드린 곡이었죠. 그 곡을 들려드릴 거고 그 다음으로는 여행의 시작이라는 곡도 저의 곡입니다. 둘 다 들려드릴 건데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사람은 앞서 사연 들었을 때 말씀드렸듯이 제가 우리 저희 어머니의 그 사랑스러운 빨래 넣으시면서 이렇게 춤을 추고 흥얼흥얼거리시는 모습이 너무 귀여우셔서 제가 옆에서 돕지는 않고 기타를 들고 곡을 썼던 저는 되게 행복한 곡인데요. 어머니는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사랑스러운 사람을 떠올리면서 그 누구든 나 자신 그리고 내 가까운 사람 누구든 떠올리면서 듣기 좋은 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행의 시작은 이 곡은 조금 스토리가 있는데요. 제가 브라질에 처음 갔었을 때가 2010년 그리고 처음 갔을 때 2011년에 돌아오기 직전에 저의 앞을 저의 앞날을 미래를 생각하면서 썼던 곡입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공감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두 곡 같이 들려드릴게요.
1: 네, 제목이 참 아름다운 두 곡이죠. 너무나 사랑스러운 사람 그리고 여행의 시작 부탁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너무나 사랑스러운 사람, 이 곡은 어머니를 보면서 쓴 곡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여행의 시작, 브라질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그 심경을 담았던 노래. 아, 이 노래 안에 리듬의 변화도 있고요. 네. 나희경 씨의 마음을, 네, 그 심정을 느낄 수 있는 곡이었습니다. 두 곡을 만들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불러주신 나희경 씨, 그리고 연주자들께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 앙코르 받으셔야죠. 콘서트의 꽃은 앙코르잖아요. 아,
0: 그렇죠.
1: 네. 준비한 신곡이 있죠?
0: 아니요, 네. 상상도 못했습니다. 마지막 곡 아닌 앵콜곡으로 준비한 보사노바의 바이블이죠. 걸 프롬 이파네마를 들려드리면서 정말 무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 네, 이 곡 뭐 보사노바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곡이기도 하고 많은, 네, 가장 많이 알려진 곡이 아닌가 싶은데 정작 가사 내용은 잘 몰라요.
0: 그래요. 사실 그 또 영어 버전이랑 그 포르투갈

0: 버전 뉘앙스가 살짝 다르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많은 곡들이 그런데 웨이브 같은 곡들도 영어 가사는 한번 쭉 읽으면은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포르투갈어 가사는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말 하는 거지 싶어져요. 전혀 이 맥락 이해도 안 되는 걸프로 이파네마도 약간은 그런 구석이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올야 키코 이사마스 링다 올야 자 저길 봐 저길 지나가는 저 여인을 봐 저기 지나가는 저 여인의 걸음걸이가 이파네마의 해안에서 태양을 받으며 걷는 그 모습이 내가 쓰는 시보다 왜냐하면 작사가가 비니스 지모라이스잖아요. 그분은 시인이죠. 내가 쓰는 시보다 더 우아하구나. 하지만 그녀는 내 앞을 그저 스쳐 지나가고 나는 홀로 남고야만 해. 이 부분이 아 포케스토 이렇게 나는 왜 혼자지? 하면서 고독을 곱씹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 그녀가 비니스 씨 모라이스를 흥하고 가버렸겠죠? 그 다음에 그 상황을 미화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아 아름다움이라는 건 나만의 것이 아니라 홀로 스쳐 지나가는 것이구나. 그리고 내가 이 아름다움을 느끼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은 사랑으로 인한 것이구나. 그래서 이 노래의 마지막 후렴구에는요. Por causa do amor, por causa do amor. 사랑으로 인해, 사랑 때문에 라는 구절이 나와요. 혹시 기억이 나시면 Por causa do amor을 흥얼흥얼 한번 따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가로타 지 이파네마, 이파네마의 여인 나혜경 씨와 4인조 밴드와 함께 듣겠습니다.

드럼의 이도훈. 베이스의 김성수. 기타의 박윤우.

0: 네, 장르 특집 2탄 보사 파라 보스의 당신을 위한 보사노바의 첫날 첫 곡이었던 가로타지 이파네마, 이파네마의 여인을 앙코르 곡으로 들었습니다. 나희경 씨, 나흘 동안 보사노바에 대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알려주셨고 멋진 라이브 콘서트까지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애청자 여러분께 또 라디오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시는 세상의 모든 음악 가족 여러분께 장르 특집 보사 파라 보스에 함께하신 소감 들려주시겠어요?
1: 여러 가지 그 마음들이 좀 떠오르는데요. 그래도 지금 이 뭐 4일 동안 보사노바를 들려드린 끝에 남는 그냥 마음은 행복과 사랑인 것 같아요. 항상 보사노바가 모든 것을 덜어내고 남기고 많은 그 정서거든요. 행복한 마음, 사랑, 그리고 일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 그래서 그런 게 좀 떠오릅니다.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전해드리고 또 조금은 어려운 이야기들도 있었을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런 모든 걸 차치하고 보사노바라는 음악은 언제 어디서나 어떻게 들어도 우리를 굉장히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는 음악이자 또 길게 오랫동안 함께하면 삶을 바꾸는 음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 삶도 그러했고요. 보사노바를 계속해서 사랑하는 그런 일상들을 함께 나누어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4일 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0: 네, 보사노바의 디바 나희경 씨 그리고 함께 해주신 4인조 밴드 기타의 박윤우 씨, 플루트 윤혜진 씨, 베이스 김성수 씨, 드럼의 이도헌 씨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세상의 모든 음악이 준비한 장르 특집 2탄 보사 파라 보스의 당신을 위한 보사노바. 보사노바의 부드러움과 유머와 또 진지함까지 아낌없이 전해드린 시간이었습니다. 보사노바는 삶의 태도라는 말도 아주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죠?
2: 네.
0: 파도 소리를 벗삼으며 태어난 음악이라 그런지 보사노바는 여름에 훨씬 더 잘 어울리는 장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무더운 여름, 보사노바처럼 단순하게 또 보사노바처럼 부드럽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스튜디오에서 또 늘 라디오를 들어주시던 그 자리에서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분 가운데 음료 쿠폰 받으실 분들은 선곡표에 올려두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또 좋은 음악과 이야기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내일도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는 생방송이니까요. 잊지 말고 다시 만나시죠. 지금까지 기술 김성현, 조채혁, 윤다람, 보이는 라디오 김종일, 유범수, 현장 진행 권예원, 이유진, 작가 김미라, 연출 정혜진,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계 여러 나라의 콘서트 현장으로 떠나는 음악 여행 FM 실황음악 최윤규입니다. 오늘은 작년 12월 19일 독일의 하노버 헤렌하우젠 궁전 갤러리 건물에서 펼쳐진 북독일 라디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공연 실황을 보내드립니다. 마티아스 괴르네가 노래하는 바흐의 칸타타, 엔리코 우노프리가 지휘하는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관현악 모음곡 3번 등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세계의 정상급 바리톤 마티아스 괴르네가 독일의 하노버에서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칸타타들을 선보였습니다. 괴르네는 주로 오페라와 가곡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석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좋은 음반으로 네 차례나 그래미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괴르네가 선보이는 바흐의 칸타타 무척 기대가 됩니다. 마티아스 괴르네는 먼저 이번 하노버 공연 첫 곡으로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칸타타 Ich habe genug. 나는 만족합니다. 바흐 작품 번호 82A를 선보입니다. 이 곡은 1727년에 작곡이 됐고요. 보통 베이스 독창으로 노래하는 곡입니다. 처음에 아리아 나는 만족합니다로 시작해서 레시타티보로 이어지게 되고 다시 아리아 슈믈러트 아인 이어 마튼 아우겐 피곤한 눈이여 잠들어라 그리고 레시타티보 마인 고트 반 콤트 다스 슈네 눈 나의 하느님 아름다움은 언제 옵니까 지금 그리고 마지막 아리아 Ich freue mich auf meinen Tod 나는 나의 죽음을 기뻐합니다 로 마무리됩니다. 자 그럼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칸타타 Ich habe genug 나는 만족합니다 바흐 작품 번호 82A 전악장 들으시겠습니다. 바리톤 마티아스 괴르네의 노래 오보의 연주에 나나코 베코 그리고 엔리코 오노프리가 지휘하는 북독일 라디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Schuhe,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칸타타 Ich habe genug, 나는 만족합니다를 들으셨습니다. 독창의 바리톤 마티아스 괴르네, 오보에 독주의 나나코 베커, 그리고 에니코 오노프리가 지휘하는 북독일 라디오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작년 12월 19일 독일의 하노버 헤렌하우젠 궁전 갤러리 건물에서 열린 북독일 라디오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공연 실황을 듣고 계십니다. 이번 공연 다음 곡으로는 헨델의 왕궁의 불꽃놀이가 연주됩니다. 이 곡은 영국의 조지 2세 의뢰를 받아서 작곡된 작품인데 1749년 4월 27일에 런던의 그린파크에서 초연된 작품이죠. 자, 그럼 헨델의 왕궁의 불꽃놀이 서곡 부레, 라페, 라 레주이상스 그리고 미뉴엣까지 전악장 들으시겠습니다. 에니코 오노프리가 지휘하는 북독일 라디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헨델의 왕궁의 불꽃놀이 D장조 헨델 작품 번호 351 감상하셨습니다. 엔리코 오노프리가 지휘하는 북독일 라디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음악 칼럼니스트 최은규가 진행하는 FM 실황음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작년 12월 19일 독일의 하노버 헤렌하우젠 궁전 갤러리 건물에서 펼쳐진 북독일 라디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음악회 실황을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번 음악회 지휘는 이탈리아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이면서 지휘자인 엔리코 오노프리가 맡았습니다. 오노프리는 특히 바로크 음악 해석에 뛰어난 음악가죠. 이번 하노버 공연에서 바흐와 헨델의 곡을 선보이고 있는데 다음 곡으로 다시 바리톤 마티아스 괴르네가 등장해서 바흐의 칸타타를 노래합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칸타타 Der Friede sei mit dir 평화가 너와 함께 있으리 바흐 작품 번호 158번 들으시겠습니다. 이 곡은 처음에 레스타티보 평화가 너와 함께 있으리로 시작해서 아리아 세상이여 잘 있거라 피곤하구나에 이어서 레스타티보 이제 주님 제 마음을 지배하소서 그리고 코랄 여기 흠없는 부활절 어린 양이 있다로 구성되는데 코랄에선 여러 성악가들이 함께 노래하게 되고요. 이번 하노버 공연

공연에서는 소프라노 테레자 가이어를 비롯한 하노버 음악 연극 미디어 대학의 솔로이스트들이 함께 노래합니다. 자, 그럼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칸타타 Der Friede sei mit dir, 평화가 너와 함께 있으리, 바흐 작품 번호 158번 들으시겠습니다. 바리톤 마티아스 괴르네의 독창, 에니코 오노프리가 지휘하는 북독일 라디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칸타타 데어 프리데 자이미디어 평화가 너와 함께 있으리 바흐 작품 번호 158번 들으셨습니다. 독창의 바리톤 마티아스 괴르네, 합창에는 하노버 음악 연극 미디어 대학의 솔로이스트들이었고요. 에니코 오노프리가 지휘하는 북독일 라디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했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관현악 모음곡 3번 D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68번입니다. 1악장 우베르티르, 2악장 에어, 가보트, 일리, 부레, 지그까지 전곡 들으시겠습니다. 에니코 오노프리가 지휘하는 북독일 라디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관현악 모음곡 3번 D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68 감상하셨습니다. 애니커 오노프리가 지휘하는 북독일 라디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오늘 FM 실황음악에서는 작년 12월 19일 독일의 하노버 헤렌하우젠 궁전 갤러리 건물에서 펼쳐진 북독일 라디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공연 실황을 함께 하셨는데요. 이번 음악회에서는 특히 세계 정상급 바리톤 마티아스 괴르네의 노래를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마티아스 괴르네의 음반 중에서 프란츠 슈베르트

슈르트의 백조의 노래 중 몇 곡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먼저 리베스보트샤프트, 사랑의 전원에 이어서 세레나데, 머무는 곳, 바닷가에서, 그리고 분신, 이렇게 다섯 곡의 슈베르트 백조의 노래 들으시겠습니다. 마티아스 괴르네의 노래, 크리스토프 에셴바흐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슈베르트의 백조의 노래 도이치번호 957 가운데 다섯 곡 들으셨는데요. 가장 먼저 리베스보트샤프트, 사랑의 전원에 이어서 세레나데, 그리고 아우펜탈트, 머무는 곳, 암메어, 바닷가에서, 그리고 방금 데어 도펠갱어, 분신이었습니다. 마티아스 교르네의 노래, 크리스토프 에셴바흐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오늘도 FM 실황음악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은규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다운 가구 배창복입니다. 이따금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취향이 뭔가요? 좋아하는 색, 즐겨 듣는 음악, 자주 찾는 카페. 우리는 취향을 몇 가지 선택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취향은 그렇게 단순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것 같죠. 어느 날 창문을 열었을 때 들어오던 선선한 바람, 비가 내리기 직전 공기 속에 번지는 흙냄새, 늦은 오후 커피잔 위로 길게 들이운 햇살,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걸으며 들었던 발걸음 소리, 매 순간의 온도와 습도, 분위기와 냄새, 그리고 말로 다 설명을 할 수 없는 감각들이 우리 안에 조용히 쌓여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비슷한 바람을 만나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또 익숙한 향기를 맡으면 이유 없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취향이라고 부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취향은 무언가를 고르는 기준이 아니라 내가 어떤 시간을 살아왔는지 조용히 보여주는 흔적인 거죠. 나다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좋았던 순간 하나, 오래 머물렀던 감정 하나, 잊은 줄 알았던 기억 하나가 차곡차곡 쌓여서 오늘의 나를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취향은 꾸미는 것이 아니라 쌓여가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지나가는 이 평범한 하루가 언젠가는 나를 설명해주는 따뜻한 기억 하나로 남게 될 테니까요. 정다운 가구 오늘 준비한 첫 곡은 박경규 시곡 동강은 흐르는 데입니다. 테너 이문균입니다.

테너 이문균의 노래였습니다. 박경규 시곡 동강은 흐르는데 함께 하셨습니다. 김호시, 김성태곡 한송이 흰 백합화, 소프라노 박순복의 노래로, 김현준 시곡 청산의 살리라, 테너 박인수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테너 박인수의 노래로 김연준 시곡 청산의 살리라 전해드렸습니다. 그 전에 들으셨던 곡은 김호시, 김성태곡 한송이 흰 백합화였는데요. 소프라노 박순복의 노래였습니다. 김영랑시 김청묵곡 모란이 피기까지는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안산시립합창단의 노래로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죠. 배창복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오래전 여행했던 그곳 참으로 마음에 들어서 다음에 꼭 다시 와야지, 그땐 꼭 사나흘쯤 마을에 머물러야지 생각했던 그곳 오비도스. 스페인의 한 마을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스페인 여행을 계획 중인 친구에게 오비도스를 꼭 넣으라고도 했었다. 그런데 오랜 사진들을 정리하다 보니 스페인이 아니었다. 포르투갈이었다. 그때 7유로를 주고 마을 풍경화까지 샀었는데 혼자 어이없어 하다가 새삼 깨닫는다. 세월이 지나면서 기억은 얼마나 쉽게 왜곡되거나 오해되는지, 얼마나 뒤늦게야 바로잡히거나 제대로 수정되는지. 기억의 풍화와 변형에 대해서 늘 겸손해야 함을 새삼 깨닫는다.

호아킨 로드리고의 아랑회주 협주곡 D장조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콘 스피리토, 크리스토퍼 데노스의 기타, 헤수스 로페스 코보스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목요일 당신의 밤과 음악입니다.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9310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전화번호는 022056입니다. 청취율 조사 전화번호, 시작번호죠. 문자를 보내시는 것보다 이 전화를 받는 게 더 중요한 기간입니다. 여러분, 이 청취율 조사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다시 청취자 참여 안내로 돌아가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과 모바일 콩도 늘 열려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3938번. 아유, 어떡해요. 어제 상엽님 책에 대해서 장문의 문자를 보내면서 차라리 안 보내는 이만 못하게 엄청난 실수를 내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두 권의 책을 빌리고서 상엽님의 책 제목이 나에겐 가까운 바다가 있다였는데 다른 한 권의 제목으로 보냈더라고요. 소개까지 하셨는데 어찌나 민망한지요. 사과드리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잉잉 하셨는데 이름 바꿔 부르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상엽. 한 2년 정도 만난 친구인데 상엽이라고 해서 절교를 할까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아무튼 헛갈리기가 좀 쉬운 제 이름입니다. 상협이고요. 뭐 책 이름은 제가 기억하면 됩니다. 제가 저자인데 책 제목도 외우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신 건 아니겠죠. 아무튼 이 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책 읽기 좋은 여름입니다. 7467번 새싹이십니다. 예능 프로인가요? 입술을 꽉 깨물고 듣습니다. 크크크 하셨는데 이 10시 이후에는 신체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삼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그냥 웃으시면 되는데 왜 입술을 꽉 깨무십니까? 8038번 부끄럽지만 취미로 시를 쓰고 있습니다. 시를 쓴다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의 실력입니다. 어제 선물로 낭독하신 화채, 시는 이렇게 쓰는 건데 언제쯤 이런 내공을 가질 수 있을까요? 마지막 구절에서 탄성을 지르며 시는 아무나 쓰는 게 아니구나 절감했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 청취자 선물로 모든 청취자분들께 보내드린 시, 고명재 시인의 화채 들으시고 또 이런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결국 시를 못 쓰게 될 겁니다. 얼마 전에 만난 80대가 넘은 문정희 시인도 이런 이야기를 했죠. 시라는 게 재밌는 게 독법도 없고 작법도 없다. 맘대로 읽고 맘대로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좋은 글들 읽고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저희 청취율 조사 기간에도 여러분의 신청곡 사연 받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 축하하실 일이 있거나 또 뭔가 기념하실 일이 있으신 분들은 한 일주일쯤 전쯤에 사연과 함께 신청곡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정성스럽게 프로그램 안에 잘 배치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하실 음악은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 4번 작품 39입니다. 주제페 시노폴리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입니다.

이제는 청취율 조사에서 당당한 위풍당방입니다. 열가의 위풍당당 행진곡 4번 작품 39 주제페 시노폴리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핸드폰 뒷번호 6947번 맨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 2단조 작품 64의 1악장 신청합니다. 바이올린 선율이 어쩜 이렇게 우아하고 고혹한지 소울의 예전엔 미처 몰랐었고요. 식구가 생각나면서 한동안 넋놓고 들었던 연주. 아, 김소월의 식구가 생각이 나셨군요. 꼭 들려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하셨는데 지난주에 저희 오세계 클래식에 몰리다 이 바이올린 편에서 이미 들려드려서 오늘은 2악장으로 준비했습니다. 말씀하신 우아하고 고혹한 바이올린 선율에 시간의 물감을 타서 조금 더 깊어진 연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1952년 레코딩입니다. 맨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 2단조 작품 64 중에서 2악장 알레그로 몰토 아파시오나토 예우디 메뉴인의 바이올린 필헬름 프루트 벵글러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입니다.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 2단조 작품 64중에서 2악장 알레그로 몰토 아파시오나토, 예우디 메뉴인의 바이올린, 필헬렘 프루트뱅글러가 주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1952년 녹음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참 긴 에세이 같은 그런 멋진 사연입니다. 새싹이시고요. 박유환 씨입니다. 오늘 오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낯선 외국 생활하다가 얻은 수두로 얼굴에 흠이 잔뜩 났더군요.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다고 용기 내어 떠났던 모습이 생생한데 수두의 위험의 간수치에 처음 듣는 무슨 수치까지 여러 가지 건강 문제로 위축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말해도 울 것만 같은 충혈된 눈을 하고도 어떻게든 꿈꿨던 삶을 향해 나갈 수밖에 없노라고 덤덤하게 말하는 이야기를 듣자니 이 친구가 언제 이렇게 속이 깊어졌나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요즘은 처음부터 멋진 성공을 거둔 빛나는 커리어보다 비참하게 무너졌다가도 그 안에서 희망을 어떻게든 발견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이끌립니다. 나이가 든 걸까요? 그래서인지 라흐마니노프의 음악을 들으면서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도 멋진 미래를 상상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연주해 나갔겠죠. 잔뜩 기대하고 발표했을 일본 교향곡에 혹평이 쏟아지자 정신병원에 다녀야 할 정도로 무너졌다던 그가 다시 일어서서 발표한 이번 교향곡에 풍기는 잔잔한, 진한 희망의 향기를 느끼고 있노라면 진짜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밤 그런 위로를 다시금 깊게 느껴보고 싶네요. 라흐마니노프의 교향곡 2번 3악장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문득 이 사연을 읽으면서 이 당신의 밤과 음악 특별 101장을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글을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말이죠. 친구분께 응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흐마니노프의 교향곡 2번 2단조 작품 27의 3악장 아다치오, 유지 노르만디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입니다.

비참하게 무너졌다가도 그 안에서 희망을 어떻게든 발견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이끌린다는 우리 박유환 청취자의 문장이 마음 깊이 남습니다. 라마니노프의 교향곡 2번 2단추 작품 27 중에서 3악장 아다지오, 유지 노르만디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였습니다. 김현주 씨, 그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대 없는 세계를 미리 슬퍼하는 일이었다. 롤랑 바르트. 요즘은 말로도 할 수 없는 애틋함으로 당신의 밤과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슬펐던 겨울, 위로해 주던 곡 신청해 봅니다. 하시면서 쇼팽의 음악 신청하셨습니다. 롤랑 바르트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문장들을 많이 남겼는데, 아 정말 이렇게 좋은 문장이 있는지 우리 김현주 씨 덕분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대 없는 세계를 미리 슬퍼하는 일이었다. 당신의 밤과 음악 없는 세계는 미리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100년은 넘길 예정입니다. 신청하신 음악, 쇼팽의 이별곡 에뛰드 3번 2장조 작품 10의 3입니다. 안드레이 가블로프의 피아노입니다.

김현주 씨의 마음을 보듬어주는 음악, 신청하신 쇼팽 이별곡 3번 안드레이 가블로프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고, 이어서 저희도 한 곡 준비해서 위로를 드립니다. He ain't heavy, he's my brother. 이 그룹 홀리스의 1968년 음악이죠. 콰이어 보이스의 음성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밤의 한 페이지입니다. 오늘은 언론인이자 소설가인 조용준의 여행서, 프로방스 라벤더 로드 함께합니다.

프로방스 라벤더 로드엔 우선 자동차 여행에 대해서 이런 글이 나옵니다. 그랬다. 우리나라 중년 아저씨들이 대부분 그렇겠지만 나 역시 차를 운전하되 드라이브는 하지 않았다. 출근과 퇴근이 아니면 휴일에 대형마트를 가거나 부모님 혹은 처가에 인사를 가는 목적의 운전이 대부분이었다. 언제 마음 편하게 휴일이 아닌 주중에 한적한 도로를 달리면서 운전 그 자체를 즐겨보았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어쩌면 이제껏 그렇게 해본 적이 전혀 없는지도 몰랐다. 그러나 나는 지금 달리고 있다. 나의 쉰에 달리고 있다. 아무런 제약도, 내일 아침에 해야 할 일체 그 무엇도 생각하지 않고 자유롭게 생각이 가는 대로, 그것도 프로방스의 고속도로를 말이다. 문득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엇이 왈칵 치밀어 올라왔다. 그리고

조용준의 여행서 라벤더 로드가 발견된 것은 15년 전쯤인 2011년입니다. 그 사이에 중년 남성들의 삶도 꽤 많이 변했습니다. 이젠 그들도 드라이브를 목적으로 좋은 곳을 찾아 차를 달리기도 합니다. 중년의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론 가족을 태우고 때론 혼자 그 시간을 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남프랑스의 프로방스를 자동차로 드라이브하는 일엔 여전히 큰 결심과 계획이 필요합니다. 특히 길 양편이 온통 보랏빛 라벤더로 뒤덮인 라벤더 로드를 드라이브하는 데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6월 말에서 7월 초까지의 시기를 맞춰야 하니까요. 이 여름도 이미 그 시기를 벗어나긴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을 위해 이런 구절들을 미리 기억해둬도 좋을 듯합니다. 프로방스에는 두 가지 여름의 향기가 있다. 그 하나는 물론 바다의 향기다. 니스나 칸, 생트로페, 생라파엘, 앙티브, 마르세유 등 휴양도시 앞은 낭만적 코발트빛 바다와 그 위의 요트들, 해변의 예쁜 집들, 해안도로에 하늘거리는 종려나무를 떠올리게 만드는 바다 내음이다. 또 하나는 바로 대지의 향기다. 바닷가가 아니라 내륙의 깊숙한 시골에서 퍼져나오는 향기다. 파란 창문과 파스텔톤의 외벽, 그리고 붉은 기와 지붕, 군데군데 온갖 꽃들이 만개한 골목길, 작은 마을 중심의 소박한 분수와 수도, 원색으로 화려하게 치장한 예쁜 그릇들과 옷감, 빈티지풍의 가구들, 장렬하는 태양과 올리브나무, 한적한 시골길 혹은 들판을 가득 덮은 야생화와 허브, 그리고 그 안쪽의 땅에서 가장 빛나는 것, 프로방스를 가장 프로방스답게 만들어주는 것, 바로 라벤더다.

디에고 모데나의 오카리나, 에릭 꾸에페의 첼로 연주로 보내드리는 음악. 1997년도에 발표한 프로방스에서 보낸 러브레터 앨범 중에서 If Cloud Knows 보내드렸습니다. 밤의 한 페이지, 오늘은 언론인이자 소설가 조용준의 여행서 프로방스 라벤더 로드 한 페이지 만나봤습니다. 이쯤 되면 어떤 곡이 나갈지 아마 또 추측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영화 라벤더의 연인들의 메인 테마 음악. 오늘은 조금 특별한 연주를 준비했습니다. 영화 사운드 트랙 많이 들려드렸는데요. 니콜라 베네디티의 바이올린 연주로 함께합니다. 키를 카라비치가 지휘하는 본머스 심포니 오케스트라입니다.

가을에는 뭔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여러분이 좀 찾아주십시오. Summer Snow, 노르웨이 보컬리스트 시셀의 음성, 루마니아 출신의 팸플린 연주자 기어루그 장피르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북유럽의 빙하 같은 차가운 바이올린 사운드로 더위를 좀 식혀보겠습니다. 시벨리우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디단초 작품 47 중에서 3악장 알레그로 마논 탄토, 빅토리아 밀로바의 바이올린, 세이지 오자와가 지휘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입니다.

시벨리우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디단추오 작품 47 중에서 3악자 알레그로 마논탄토, 빅토리아 밀로바의 바이올린, 세이지 오자와가 지휘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러시아의 전통음악입니다. The Rush Light, 호롱불 보내드립니다. 콘스탄틴 오벨리안이 지휘하는 모스크바 실내악단입니다.

1998년도 러시아 영화입니다. 니키타 미얄코프 감독의 작품 러브 오브 시베리아 OST 중에서 프렌드쉽 함께했습니다. 예두아르트 아르테미에프의 오리지널 스코어였습니다. 전에 들으신 곡은 러시아 전통음악 The Lush Light 호롱불이었습니다. 콘스탄틴 오벨리언이 지휘하는 모스크바 실내악단이었습니다. 핸드폰 뒷번호 0504번 어른이 되고 나서 생긴 친구가 있으신가요? 어릴 때처럼 좋은 일에 먼저 생각나는 그런 친구 같은 분이 당밤 애청자세요. 문자로 몰래 신청곡 남기고 합니다. 하시면서

프란체스코 파울로 토스티의 음악 적어주셨습니다. 친구 사귀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서 친구를 사귄다는 일은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취향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친구가 있으시니 얼마나 좋으십니까? 두 분 함께 듣고 계실 것이라 믿으면서 음악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인 가브리엘레 단눈치오의 나폴리오 시의 토스티가 붙인 가곡입니다. 아부켈라 작은 입술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입니다.

노래 두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우크라이나 출신의 작곡가 이고르 크루토이의 음악, 리스단테 프리마 델라모레 사랑의 첫 순간, 테너 유시프 에이바주프의 음성이었고요. 전에 들려드린 음악, 핸드폰 뒷번호 0504번께서 신청하신 토스트의 아프켈라 작은 입술,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였습니다. 베토벤의 7중주 2플랫장주 작품 20중에서 약자 아다지오 칸타빌레, 길시암의 바이올린, 트루스메르크의 첼로, 미셸 루이의 비올라, 도날드 댕글의 더블 베이스, 마이클 리드의 클라리넷, 플로렌츠 제니의 바순, 야코 페프티의 혼입니다.

비발디의 만돌린 협주곡 D장추 리옹번호 93 중에서 2악장 라르고, 오늘은 기타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페페 로메로의 기타, 이무지치가 함께했습니다. 오늘 끝곡은 Das Lied ist aus, 노래는 끝이 나고입니다. 마를레네 디트리히의 음성입니다.

Das Lied ist aus. 노래는 끝이 나고. 마를레네 디트리히의 음성으로 당신의 방과 음악 오늘 끝곡 보내드렸습니다. 목요일 밤 당신의 방과 음악 오늘 순서 마칩니다. 제작의 안종호, 작가 김경미, 저는 이상협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장마는 해마다 같은 계절에 오지만 같은 장모는 한 번도 없었다. 작년에 나는 작년의 비를 맞았고 오늘의 나는 오늘의 비를 맞는다. 빗소리는 익숙해도 마음은 늘 처음이다. 장마가 끝날 걸 알면서도 우린 햇살을 기다리고 햇살이 오래 머물지 않을 걸 알면서도 그 잠깐의 맑음을 사랑한다. 같은 계절을 반복하며 조금씩 다른 사람이 돼가는 일. 장마는 해마다 돌아오지만 그 장마를 맞는 우리는 해마다 다른 사람이다.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비의 홍소연입니다. 오늘이 그런 날이죠. 그 잠깐의 맑음을 사랑하는 날. 보송보송한 맑은 날의 가치는 장마철에 가장 또렷해지죠. 해마다 겪는 장마지만 겪을 때마다 새롭게 느껴지는 이유. 작년의 나와 올해의 내가 다르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같은 빗소리도 해마다 다른 마음으로 듣게

하게 되고 장마 속 햇살 또한 해마다 다른 마음으로 반기게 되는데요. 계절은 반복되지만 사람은 반복되지 않는다. 그래서 같은 장마도 늘 새로운 거겠죠.

7월 16일 목요일입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위의 첫 곡 이호덕 씨 백창우곡 내 마음속 눈부신 노래였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눈부신 노래 오늘도 네 키만큼 아무도 몰래 자라는 노래 내 머리 위에서 푸른 수많은 잎들이 하늘거리며 마구 하늘거리며 부르던 노래 아동문학가 이호덕 선생님은 분명히 노래를 아주 많이 사랑하셨던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선생님의 시에 보면 이 노래라는 단어가 아주 자주 등장하거든요. 내 마음속 눈부신 노래 윤선의 백창우의 하모니로 목요일 노래의 날개위에 문 열었습니다. 서울은 잠시 장마가 소강 상태인 듯 싶어요. 다른 지역은 또 어떤지 모르겠네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연휴에도 그러면 좋으련만 비 소식이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도 마음만큼은 첫 곡 제목처럼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했습니다. 박유롱님, 내 기분 같은 곡. 눈부시신가? 지금 마음이 눈부신가요? 그리고 오프닝 들으시고 이영선님께서 늘 새로운 노날 그런 해석을 꼭 바란 건 아니지만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경희님 오늘 첫 곡 들으시고 트럼펫 소리가 우렁차다고 지금 광화문 나들이하고 들어가는 길인데 지하철이 너무 시원하군요. 장마 속에 햇살 가득한 날이었어요. 여의도는 아주 화창하진 않고 좀 흐린 편인데 광화문 쪽은 괜찮았던 모양이네요. 공숙경님, 첫 곡이 참 예쁩니다. 김계수님, 그 잠깐의 맑음을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사연 덧붙여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여름날을 노래한 곡 이어드릴게요. 19세기 낭만주의 시대 스웨덴 작곡가입니다. 아돌프 프레드릭 린드블라드의 작품입니다. 200곡이 넘는 가곡을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왜 이런 표현 좋아하잖아요. 뭐 한국의 누구 뭐 이런 식으로 스웨덴의 슈베르트란 또 별명이 있다고 합니다. 엔 썸머르닥 여름날입니다. 아이 북반구 추운 나라들이잖아요. 이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여름이란 계절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꼽아 기다릴까요? 스웨덴 아티스트들의 연주를 들어보시죠. 메조소프라노 안네 소피 보노터, 벵트 폴스베리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그 나라들의 노래를 이어서 만나봤네요. 스웨덴의 이웃나라, 노르웨이 작곡가죠. 역시 19세기 아티스트입니다. 에드바르 그리그의 예이 엘스카데이, 그대를 사랑해 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겐 동화작가로 알려진 이 덴마크 문학가, 문인 안델센의 시에 곡을 붙였습니다. 후에 아내가 되는 소프라노 니나 하그루프에게 헌정한 노래인데, 뭐 이런 아름다운 노래를 바쳤으니 결혼에 성공한 게 아닐까. 그리고 그들은 100년 해로 했거든요. 그댄 나의 생각, 나의 생명, 내 마음속의 영원한 기쁨. 나 오직 그대만을 사랑하리. 그대 행복은 또 나의 것. 내 운명이 변할지라도 사랑하오. 그대를 영원히. 근데 그대를 사랑해 하면 우리는 딱 이힐리베디, 베토벤의 작품만 떠올리게 마련이지만, 뭐 미국과 노르웨이 같은 나라에서는 이 노래가 웨딩송으로 아주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합창단의 하모니로 들으니까 훨씬 더 뭔가 낭만적인 느낌이에요. 로저 와그너 합창단의 하모니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역시 19세기 낭만주의 시대 가곡이었어요. 메조소프라노 안네 소피 폰 오터가 불렀고요. 벵트 폴스베리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훌쩍 미국으로 건너가 볼까요? 20세기 작곡가 어빙 벌린의 칙 투 칙 들어보시죠. 메조소프라노 프레데리카 폰 슈타데와 테너 제리 헤이들리의 하모니, 에리 쿤체리지 비아는 신시내티 팝스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어빙 벌린의 명 재즈곡 Chick to Chick이었습니다. 난 지금 천국에 있어요. 심장이 너무 뛰어서 지금 말하기가 버거울 정도네요. 이 뺨을 맞대고 두 연인의 그 춤을 추는 모습 떠올리셨나요? 아, 이 더위를 아랑곳하지 않는 정말 뜨거운 사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진희님 통하셨네요. 저희 노날이랑 이 곡 듣는 걸 까먹고 있었네요. 아, 그럴 때 정말 기분 좋죠. 아, 맞다. 나 이 곡 진짜 좋아하는데 잠시 잊고 있었네. 이런 느낌. 최성욱님. 이건 정말 기분 좋은 칭찬인데요. 홍 아나운서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 더위가 사라집니다. 아유, 제 목소리가 무슨 남양 특집도 아니고. 어쨌든 더위가 사라진다니 너무 다행입니다. 이런 효과가 우리 김수연님한테도 발휘돼야 되는데 지금 엄청 더우실 것 같아요. 잡채하다 손 놓고 지금 사연 올리신다고. 아, 이러다 쇠고기 잡채 만들다 내가 죽겠네요 하셨는데 잠시 쉬시면서 노래로 한숨 돌리시면 어떨까요? 그나저나 잡채 맛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또 반가운 사연이 있어요. 이영자님 진짜 오랜만에 오셨죠. 아, 무소식의 희소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남편 건강이 안 좋아서 여러 가지로 힘드셨었다고. 근데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대요. 정말 정말 다행입니다. 그래서 더 반가운 사연이네요. 아름다운 노래 계속 이어드릴게요.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국 그룹 퀸의 보컬 프레디 머큐리의 Love of My Life였습니다. 문득 이 노래를 정말 처음 들었던 중학교 때가 생각이 났어요. 얼마나 좋았던지.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가 있다니 그런 생각했었는데 가사는 꽤 마음이 아파요. 내 인생의 사랑,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제 날 떠나려고 하네요. 그댄 모르겠나요? 난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돌아와요. 내게서 떠나가지 말아요. 오늘은 핀란드의 아카펠라 앙상블 라야톤의 하모니로 함께했습니다. 19세기 이탈리아 작곡가입니다. 빈첸초 피오라반디의 오페라 집시들 중에서 이오손 라 징가라, 나는 집시 아가씨 감상하시겠습니다. 소프라노 줄리 퓨스, 에니케 마졸라가 지휘하는 프랑스 국립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19세기 이탈리아 오페라 두 편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이때 하면은 정말 화려한 벨칸토 오페라가 유행하던 시기죠. 방금 들으신 곡 조아키노 로시니의 세비야의 이발사 중에서 1막에 나오는 알마비바 백작의 까바티나였습니다. 에코 리덴테 인치엘로, 장밋빛 새벽, 아침이 밝아오고 있다. 사랑하는 로지나의 방 발코니 아래 악단까지 동원해서 부르는 세레나데죠. 헌데 그녀의 창문은 열릴 줄 모르고 낙담한 백작 앞에 만능 해결사를 자처하는 피가로가 짠! 하고 등장합니다. 뭐 가사를 봐도 정말 세레나데의 전형이에요. 아름다운 새벽이 밝아오는구나. 저 미소 짓는 하늘을 보라. 그댄 아직 일어나지 않았나요? 어찌 아직까지 잠을 잘 수 있단 말인가요? 테너 라몬 바르가스, 마르첼로 비오띠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먼저는 빈첸초 피오라반띠의 집시들 중에서 나는 집시 아가씨였습니다. 소프라노 줄리 북스가 불렀고요. 에니케 마졸라가 지휘하는 프랑스 국립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집시하니까 문득 스페인이 생각났고 월드컵 결승전에 오른 예 스페인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대결로 좁혀졌네요. 어느 팀을 응원하시든지 저희 KBS 중계와 함께 하시기를 남현종 아나운서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탈리아 노래입니다. 베네치아 미뇨 골랐어요. 라 비온디나 인 곤돌레다. 곤돌라의 여인, 테너 후안 디에고 플로레스, 아비 아비탄의 만돌린, 베니스 바로크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베네치아 민요 뱃노래였습니다. 자신의 품에 안겨서 스르르 잠이 든 금발 미녀를 노래하는 곡이에요. 곤돌라의 여인, 테너 후안디에고 플라레즈가 불렀고요. 아비아비탈의 만돌린, 베니스 바르크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아까 러브 오브 마이 라이프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반응을 보여주셨어요. 오혜숙님, 김현화님, 신서진님, 또 용유민님도 오셨고 오늘 클래식 천일 여파에서 또 그만큼 애절한 노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셰익스피어 등이 이끈 잉글랜드 희곡의 번영기이자 스페인 제국의 무적함대로 완전히 격파하는 등 훗날 잉글랜드가 대영 제국으로 발돋움하는 기반을 마련한 군주로 평가받는 인물. 16세기 후반과 17세기 초 잉글랜드 왕국을 통치한 여왕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그 유명한 앤 불린과 헨리 8세의 둘째 딸이죠. 엘리자베스 1세 시대의 궁정은 정치적으로 안정을 되찾은 뒤 음악과 연극, 무도회가 끊임없이 열리던 아주 화려한 놀이터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여왕 본인도 연주와 춤을 즐기면서 이런 공연들을 자기 이미지를 높이고 권위를 과시하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했죠. 런던의 상층과 중산층 사람들은 궁정을 흉내내서 집이나 살롱에서 마드릴가과 류트송을 함께 부르며 사랑이나 충성, 갈망 또 절제를 노래했고요. 이런 사랑 노래들은 개인적인 연정을 말해주는 동시에 여왕과 귀족에게 바치는 충성을 은근히 드러내는 정치적인 언어로도 쓰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 시대의 사랑 노래는 단순한 연애 감정의 고백을 넘어서 궁정의 화려한 볼거리와 도시의 세속적인 유흥 속 서로의 재치와 감수성을 겨루는 놀이였고 왕권과 이상화된 사랑을 함께 찬양하는 상징적인 코드였죠. 이후로 음악과 시, 사랑 노래에서는 이 엘리자베스 1세 시대의 관습이 여전히 강하게 지속되는데요. 바로 그 무렵 엘리자베스 1세 말기에서 제임스 1세 초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나온 노래 가운데 하나, 토마스 포드의 사성부 마드리갈, 처음 그대의 얼굴을 본 순간부터 Since First I Saw Your Face입니다. 이 노래가 16세기와 17세기 영국 궁정과 도시 문화에서 공유되던 궁정식 사랑과 도시 세속 사랑 노래의 관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노래라는 걸 알고 들으면 이 노랫말이 이전과는 다르게 들리죠. 처음 그대의 얼굴을 본 그 순간부터 난 그대를 높이 받들고 세상에 자랑할 사람으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대가 날 외면한다면 차라리 내 마음이 그대를 알지 못했더라면 좋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사랑했고 그대도 내 마음을 받아줬는데 이제와 서로 다투기라도 하자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내 마음은 이미 그대에게 묶여 있어 이 사랑을 풀어낼 수 없습니다. 가장 찬란한 햇살을 비추는 태양도 누구 하나 외면하지 않듯이 세상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그대의 아름다움이 내 보잘것없는 두 눈에도 감히 그대를 바라볼 용기를 줬습니다. 아름다움이 마음을 움직이고 재치가 기품을 더하며 다정한 눈빛이 내 마음을 붙잡는 그곳, 바로 그곳에 어디를 가든 나는 내 마음을 그대 곁을 두고 떠납니다. 혹시 내가 그댈 너무 그리워하고 너무 칭찬했다면 그 허물만은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만약 내 손이 허락 없이 그댈 스쳤다면 그땐 나를 떠나도 마땅할 겁니다. 난 먼저 허락을 구했고 그댄 내게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와 날 꼬짖으시려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어떤 운명이 날 기다린다 해도 난 끝까지 그댈 사랑하겠습니다. 궁정식 사랑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남자가 사랑하는 대상이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명예를 드높여줄 권위를 지닌 귀부인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맹세에는 언제나 충성의 맹세가 함께 따라붙죠. 바로 그 노래, 토마스 포드의 궁정식 사랑 노래, 처음 그대의 얼굴을 본 순간부터 Since First I Saw Your Face입니다.

궁정식 사랑을 노래한 단아한 영국 노래 토마스 보드의 처음 그대의 얼굴을 본 순간부터 프로 칸티오네 안티쿠아의 하모니로 감상하셨습니다. 반면 우울하고 멜랑콜리한 사랑 노래를 만들었던 이 시대 작곡가가 있죠. 존 다울랜드의 슬픔아 머물러다오, Sorrow, Sorrow, Stay. 메조소프라노 캐서린 킹의 음성으로 오늘 마무리 짓습니다. 내일 4시에 뵙죠.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는 함부르크 공항에 비행기가 착륙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어딘가에 착륙한다는 건 그 지명이 품은 추억이 시작된다는 뜻이고 혹은 그런 추억 속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뜻이기도 하죠. 먼 거리를 날아온 비행기가 착륙을 위해 속도를 낮추면 자그마한 비행기 창문 너머로 산이나 바다가 보이고 안전하게 착륙하고 나면 부드러운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보사노바는 그때의 안도감, 그때의 달콤한 피로와 닮았죠. 오늘 세상의 모든 음악은 여러분을 리우로 초대합니다. 착륙을 위해 속도를 낮춘 비행기 창밖으로 이파네마 해변이 보이고 멀리 톰 쇼빈 공항 활주로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그리고 곧 듣게 될 부드러운 보사노바를 생각하는 음악 여행, 보사노바의 세계에 착륙하는 여행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0: KBS 스튜디오 콩을 가득 채워주신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무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달려와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라이브 콘서트를 시작하기 전에 스튜디오의 분위기를 만들어준 곡, 그리고 투스틸레망의 하모니카와 밀토 나시멘트의 보컬이 함께한 트라베시아 여행, 이어서 여행을 들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이 마련한 장르 특집 2탄, 보사 파라 보세, 당신을 위한 보사노바의 완결편이죠. 오늘은 지난 사흘 동안 보사노바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을 전해드린 시간들이 스튜디오 라이브로 결실을 맺는 날입니다. 그리고 보사노바를 사랑하는 세상의 모든 음악 애청자 여러분을 스튜디오에 모셔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니까요, 네, 초중학생도 보이는 것 같고, 네, 남녀노소 고루 함께 해주신 것 같은데, 지난 3일간의 보사 파라보세도 즐겁게 들어주셨나요?
1: 네.
0: 어떠셨어요?
2: 좋았어요.
0: 오늘 공연도 즐길 준비 단단히 하고 오셨죠?
1: 네.
0: 네. 또 콩 라디오와 콩 유튜브로 먼 곳에서 함께하고 계신 분들도 정말 많으시죠? 지금 KBS 콩 애플리케이션과 KBS 클래식 FM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스트리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세상의 모든 음악 홈페이지의 청취자 게시판과 KBS 콩 애플리케이션으로는 무료로 사연 보내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9310으로도 언제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라이브 스튜디오 현장에는 오시지 못했지만 실시간으로 함께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께 시원한 망고 주스 쿠폰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공연 보면서 다양한 반응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나희경 씨와 연주자들이 스튜디오에 들어오실 텐데요. 이파네마 해변을 산책하는 것처럼 이 시간 보사노바와 나희경 씨의 매력적인 노래를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나희경 씨가 준비하실 동안 음악 한 곡 더 들려드리죠. 파비우 과도르의 보컬이 함께하는 푸디토리움의 비아잔치 여행자, 이 노래 듣고 바로 나희경 씨의 라이브와 함께하겠습니다.

노래로 보사노바의 부드럽고 유쾌한 매력을 마음껏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나인경 씨와 4인조 밴드가 함께하는 라이브 콘서트가 열리는 날이죠. 보사노바의 디바 나인경 씨 그리고 4인조 밴드가 들려주실 첫 곡 쉐가지 사우다지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0: 감사합니다.
1: 네, 지난 사흘간 보사노바의 거의 모든

0: 것을 소개해 주셨던 보사노바의 디바 나혜경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우리는 어제 또 뵙고
1: 네,
0: 드디어 스튜디오 콩에서 만나네요.
1: 네, 여기서 만나 뵈니까 또 좀 어제까지 이렇게 단둘이서 조용한 곳에 있다가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이 계시니까 좀 설레기도 하고 조금 또 떨리기도 하고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0: 네, 오늘 스튜디오 라이브에는 4인조 밴드가 함께합니다. 기타의 박윤우 씨, 플루트 윤혜진 씨, 그리고 베이스의 김성수 씨, 드럼에는 이도헌 씨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첫 곡 쉐가지 사우다지 들어봤는데요. 스튜디오에 함께 하신 애청자 여러분께서 너무 행복한 표정으로 듣고 계셨어요. 쉐가지 사우다지 어떤 곡이죠?
1: 쉐가지 사우다지는 제목에서부터 좀 익숙한 단어가 하나 등장하죠. 사우다지라는 단어인데요. 브라질에서는 잘 해석이 잘 되지 않는, 번역이 잘 되지 않는 단어라고도 얘기하고 그리움, 향수라고 이렇게 단순하게는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지만요.
0: 네.
1: 그곳에서는 마치 기쁜 슬픔처럼 약간 모순된 여러 감정들이 섞여있는 여러 레이어가 있는 향수, 여러 레이어가 있는 그리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그리움을 이제는 그만하고 싶어. 이제는 나에게 더 이상 이 그리움 없이 나를 떠나간 그녀가 다시 돌아와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녀가 돌아오면 너무너무 기뻐서 바닷가에 존재하는 물고기의 수만큼 그 이상으로 그녀에게 키스를 퍼볼 거라고 전해다오 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0: 네. 잘 이해하셨나요?
2: 네.
0: 이해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음악 애청자들께 사우다지라는 단어는 좀 익숙한 단어인데요.
1: 네.
0: 파두를 소개할 때도 그랬고 그리움 또는 향수라고 그냥 단순하게 표현하긴 했지만 저로서는 뭔가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 문학적 해석의 장인 나혜경 씨로부터 제대로 된 해석을 들었네요. 자, 이번 특집 첫날 나혜경 씨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첫날에 보사노바는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다. 삶의 많은 것을 걸러내서 단순하게 담아내고 슬픔이나 고립 같은 정서를 한 걸음 물러나서 보는 삶의 태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보사노바의 정의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고 또 나혜경 씨 표현력에 정말 감탄했다는 말씀 많이 전해주셨네요.
1: 감사합니다.
0: 정말 멋진 해석이죠?
2: 네.
0: 그래서 사우다지도 나혜경 씨 해석을 한 번 더 듣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스튜디오 라이브에서는 어떤 곡들을 들려주실까요?
1: 오늘 다양한 곡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주로 보사노바의 클래식이라고 할 수 있는 곡들. 방금 들으신 보사노바의 첫 번째 레코딩, 쉐가지 사우다지를 비롯해서 데사피나도 같은 곡들, 그리고 웨이브, 그리고 너무 많습니다. 좋은 클래식 곡들, 에우세이기 보지엄마 이런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 아마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오리지널 곡들도 조금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0: 네, 보사노바의 명곡들이 총 출동하는 것 같은데요. 앞서 4일간의 특집 때 이 멋진 곡들 다 전해주고 싶으셨을 텐데 아껴두시느라 힘드셨겠다 싶네요.
1: 네, 많이 아껴두었습니다. 오늘 좀 쏟아내드릴게요.
0: 네, 보사노바의 명곡들을 라이브로 듣는 시간, 이번에는 어떤 곡을 들을까요?
1: 두 곡을 연달아 들려드릴 건데요. 처음 들려드릴 곡은 망이아시까나바오, 카니발의 아침이라는 노래입니다. 흑인 올후에라는 영화를 통해서도 워낙 유명한 곡이죠. 두 번째로 연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프렐류드의 삼바, 쌍바 인 프렐류지오라는 노래입니다. 카니발의 아침은요, 브라질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던 그 사우다지를 대하는 마음, 슬픔을 대하는 마음, 기쁨을 대하는 마음이 되게 압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곡이에요. 왜냐하면 카니발의 아침, 너무나 행복한 아침이잖아요. 그런데 이 행복한 아침을 이 행복이 굉장히 유한하다는 걸 알고 있기에 매우 애달프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 강한 멜랑콜리를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앞서 불렀던 샤가지 사우다지가 그리워하는 곡인데도 밝은 것과는 또 이제 또 상반되죠.
0: 네.
1: 이어서 부를 프렐류드의 삼바도 이제 그 헤어진 연인의 공허함을 토로하면서 돌아와 주길 바라는 노래인데요. 그 곡은 조금 더 좀 더 클래식한 느낌이 더 들게끔 저희가 편곡해서 오늘 들려드릴 겁니다.
0: 네, 영화 흑인 울프의 주제가로 널리 알려진 곡이죠. 루이스 본파의 마니아 지 카르나바, 카니발의 아침, 그리고 이어서 비니시우스 모라이시와 기타리스트 바든 보웰이 함께 만든 곡 삼바 앤 프렐루디오, 프렐루드의 삼바. 네, 이 두 곡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0: 네, 먼저 들으신 곡 루이스 본파의 마니아지 까르나바 카니발의 아침이었고 이어서 보사노바의 두 거장 작사가 비니시우스 모라이시와 기타리스트 바든 포웰이 함께 쓴 곡 삼바 앤 프렐루디오 프렐루드의 삼바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두 곡 다 우리가 보사노바를 사랑하는 이유라고 해도 좋을 만큼 유명한 곡이죠. 저도 네. 이 삼바 앤 프렐루디오 참 좋아해서 여러 버전으로 방송에서도 들려드리고 있는데 말이죠. 이 곡 또 어떤 곡이었는지 설명도 좀 해주시죠. 삼바 앤 프렐루디오.
1: 아, 프렐루디오의 삼바는 이 곡은 사실 제가 가사를 하나하나 소개해드리지 않았는데요. 이 곡은 제가 1집 때 한국어로 번안한 버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들어보셨나요? 프렐류드의 삼바를. 프렐류드의 삼바라는 이름으로 찾아보시면 바로 들어보실 수 있는데요. 이제 이상순 씨가 같이 남자 보컬로서 같이 네네. 했고요. 또 이 노래는 같이 이렇게 돌림 노래처럼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아기 쏟아지 하고 있으면 이제 옆에 다른 분이 여생보세 하고 이렇게 어우러지는 둘이서 같이 엇갈리는 듯한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는 아름다운 노래예요. 한국어 가사도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그렇겠네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어떤 곡을 들려드릴까요?
1: 이번에는 이제 보사노바라는 장르를 이제 세상에 알린 가장 의미 있는 곡 중 하나입니다. 데서피나도 그리고 제가 정말 사랑하는 보사노바 곡 에우세이기 보치아마 두 곡을 들려드릴 거예요.
0: 네, 제자피나도 음이 맞지 않는 음치의 뭐 이런 네. 뜻이죠. 어제도 그 비니시우스 바에서 이 곡 부르셨다는 얘기 잠깐 하셨었는데
1: 네.
0: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이 작곡하고 뉴튼 멘도사가 작사한 이 곡 보사노바를 폄하하던 사람들에게 보낸 뭐 신드렁한 반격이라고 하면 될까요? 네. 그런 네. 이야기가 담긴 곡. 맞아, 음도 안 맞고 당신들이 이야기는 좀 그럴 거야. 하지만 이게 바로 보사노바지라고 이런 답장 같기도 하고요. 노랫말에 보사노바가 들어간 처음 노래라는 또 이야기도 들었어요.
1: 이게 첫 공식 그 보사노바라는 단어는 원래 존재는 했었는데요. 마치 예전에 요즘 유행인 뭐 이런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보컬과 보사노바 친구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클럽 공연에서 가끔 쓰이다가 이 곡을 통해서 보사노바라는 단어가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알려졌죠. 이 노래는요, 어저께까지 제가 저희가 들려드렸던 많은 보사노바 노래들이 가사에 되게 위트가 있잖아요. 이 노래는 직설적이에요. 굉장히 직설적으로 너희가 나를 그렇게 반음악적이라고 하고 내 음악을 어떻게든 구분하려고 하고 그런다고 할 때 그런 너의 마음속을 그 당시 최신 카메라로 찍으면 그 안에는 배은망덕한 마음만이 드러날걸? 라는 그런 이제 약간의 비아냥 같은 것들을요. 이 노래를 부르는 조빔이 라이브 할 때는 가끔 꽝도요 깡따 보세농 데이샤 하고 이렇게 앞부분에 이렇게 좀 주석처럼 붙이는 말들이 있어요. 내가 노래하려고 하면 나를 좀 이렇게 좀 가만 냅두질 않네 자기야 하면서 꼭 자기야를 붙이죠. 그래서 아이고 야 자기야 애기야 이러면서 이제 우리 사랑아 이러면서도 이제 이렇게 디스를 합니다. 그래서 약간 위트가 느껴지는 곡. 결국에는 그 음치 가수다 뭐 이런 그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정확하게는 out of tune에서 이제 톤이 그 튠이 달라진 거예요. 그 음이 좀 틀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보컬적으로도 그렇지만은 그 보사노바의 하모니가 당시에 원래 안 쓰던 하모니들을 새로운 시도를

0: 또 통틀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1: 네, 두 번째 곡도 소개해 주시죠.
0: 두 번째 곡은 Eu sei que vou te amar라는 노래인데요. 나는 알아요. 내가 당신을 나의 삶 전부를 다해 사랑할 것임을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1: 네, 이렇게 두 곡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0: 네, 지사피나도 의미 맞지 않는, 그리고 에우세이 기부지아마, 내가 당신을 사랑하리라는 걸 난 알아요 라고 노래한 곡 두 곡을 이어서 들어봤습니다. 애청자들께서 유튜브로 또 콩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는 반응이 속속 도착하고 있는데요. 0063번 쓰시는 분, 연휴를 맞아 서울에 내려오는 아내를 기다리며 기차 옆 플랫폼에서 듣고 있습니다. 열차에서 방송을 듣고 있을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전합니다 라고 사랑이 뚝뚝 묻어나는 문자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원희애정 씨, 오늘 날씨와 보사노바는 진정 하나인 것 같아요 라고 하셨어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이 가슴이 떨립니다 라고 하셨네요. 또 0202번 쓰시는 분은, 새음을 들으며 저녁 운동을 하는 시간이었는데 나희경님의 목소리에 뛰던 걸음이 딱 멈춰졌어요. 새음만의 시간, 새음만의 감성, 고맙습니다. 아, 이 감사의 사연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 네. 이곳 스튜디오 콩에는 보사노바와 나희경 씨의 음악을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이 방청객으로 많이 와 계십니다. 잘 들리고 계시죠?
1: 네.
0: 어떠세요?
2: 너무 좋아요. 네.
0: 박수 한번 쳐야죠. 오늘 참여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의 사연을 저희가 꼼꼼하게 읽고 특별히 스튜디오에 초대했는데요. 그 중에서 몇 분의 사연을 읽어드리고 또 이야기도 좀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송지영 씨께서 이런 사연을 주셨어요. 세상의 모든 음악을 사랑하는 청취자입니다. 보사노바 그리고 나희경이라는 가수를 알고 사랑하게 된 지 벌써 14년이 지나고 있네요. 포르투갈어로 되어 있어 가사를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희경님의 다정한 곡 설명과 음악 그 자체로 오롯이 전달되는 감동이 있습니다. 덕분에 쉐가지 사우다지, 데자피나두 같은 명곡들은 물론 희경님이 만드신 좋은 하루 같은 곡들도 각별히 사랑합니다. 브라질어에 제이뚜라는 단어가 있는데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만의 유연함으로 길을 찾는 묘수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저도 제 삶 속에서 제이뚜를 스스로 만들어 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초대해 주신다면 엄마와 나란히 앉아 온전한 힐링의 시간 갖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어디 계신가요? 아, 네. 어머니하고 같이 오신 거죠? 아, 네네. 네. 송지영 씨. 14년이나 보사노바 사랑으로 나희경 씨 팬으로 지내셨는데 어떤 공연이 가장 기억에 남는지 짧게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3: 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은 2016년에 있었던 희경의 방인데요. 그때 관객들에게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적어보라고 하셨어요. 제가 오랜 취미가 한국 SF 문학을 읽는 거라서 그 문득 환상문학 웹진 거울에 중단편선 제목인 차마 봄이 아니거니와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때 사랑이란 점점 짧아지는 봄 같은 것이라고 썼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그 글을 나희경님하고 말로님하고 소설가 노희준님께서 같이 선택을 해주셔가지고 3집 사인 CD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가 정말 잊지 못하는 소중한 추억입니다.
0: 기억나세요?
4: 네, 기억납니다. 벌써 한 9년쯤 지난 일일까요? 10년 정도 되었네요.
0: 네, 아주 특별한 팬이시고 또 특별한 청취자시네요. 고맙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온전한 힐링의 시간을 갖고 싶다고 하셨는데 어머니도 잘 즐기고 계신가요?
5: 네.
0: 네, 보사노바 좋아하세요?
5: 네. 네.
0: 나희경 씨에게 궁금한 점이나 네, 짧게 질문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3: 네, 제가 지금 다가오는 8월 말이면은 오랫동안 함께 지낸 어머니 곁을 지나서 그 첫 독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삶의 챕터를 여는 저와 저를 보내주신 엄마와 함께 오늘 밤 나란히 손잡고 들을 수 있는 희경님 노래를 딱 한 곡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4: 어머니와 손잡고 같이 들을 수 있는 노래라면 저는 머릿속에 딱 하나가 떠오릅니다. 저도 어머니를 생각하며 쓴 노래가 하나 있는데요. 저 오늘 이따가 들려드릴 예정이에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사람이란 노래입니다. 아. 제가 뭐 너는 늘 하면서 이렇게 너라고 시작하긴 하는데 가사를 고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사실 이제 어머니의 사랑스러운 모습들을 보면서 함께 이렇게 함께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을 노래에 담았거든요. 그 노래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독립을 하시니까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그 다음에 나에게 가까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이제 그렇게 새롭게 시작하시라는 의미에서 나에게 가까이도 같이 추천드릴게요.
0: 네. 아, 좋은 선물. 네. 네, 계속 즐거운 시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박이름 씨의 사연인데요. 보사노바를 처음 알게 된 건 20년 전 세상의 모든 음악을 통해서였습니다. 세계를 여행하고 싶었던 중학생은 주말마다 엔니오 모리코네의 하모니카 소리와 함께 찾아오는 전기 언님을 목 빠지게 기다렸었죠. 책상에 앉아 바다 건너의 세상을 여행하던 어느 날 흘러나온 나른한 음악. 격동적인 라틴 아메리카의 역사 속에서 피어났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평화롭고 서정적인 멜로디에 금방 빠져들었습니다. 또래들이 소녀시대와 원더걸스를 두고 논쟁을 벌일 때 저는 이상한 브라질 노래만 듣고 있어서 대화에 전혀 끼지 못했지만 덕분에 여름날 따뜻한 코코아 한 잔과 함께 오렌지빛 여흥을 즐길 줄 아는 어른으로 자랐습니다. 이제는 클래식 기타로 제법 주한시 베르트를 흉내내는 제 취향을 고스란히 닮은 조카와 함께 음악을 직접 눈과 귀에 담고 싶습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는데 어느 분이신가요? 아, 네. 반갑습니다. 네,
6: 안녕하세요.
0: 네. 조카분하고 같이 오신 거예요?
6: 나 독감이 걸려가지고 아쉽게 같이 오진 못했습니다.
0: 안타깝네요. 네, 박이름 씨. 아마 예전에 주말 여행 코너였던 풍경과 음악을 열심히 들으셨던 것 같아요.
6: 네, 맞습니다.
0: 네, 그때 세계 여행을 라디오로 하시면서 기분이 어떠셨나요?
6: 그때 제 책상 앞에 지구본이 하나가 있었는데 네. 이제 바다 건너의 세상은 과연 어떤 것일까 그러면서 이제 전기현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각 나라의 여행자 시선에서 바라본 풍경 그리고 거기에 맞는 음악들 보면서 굉장히 이제 여러 상상을 했던 것 같고 또 이제 어른이 되면서부터 이제 제가 상상했던 곳을 이제 하나씩 방문하면서 그 장소에 가면서 그때 라디오에 흘러나왔던 노래들을 하나씩 되새겨보면서 듣고 있습니다.
0: 네, 그러면서 보사노바에 또 푹 빠지셨군요. 친구들이 소녀시대와 원더걸스를 논할 때 보사노바를 들으셨다고 하셨는데 박이름 씨가 가장 좋아하는 보사노바는 어떤 곡일지 궁금하네요.
6: 뭐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식상하겠지만 역시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안토니오 칼로스 조빈이나 이제 주앙지 베르토 이런 클래식한 가수부터 네네. 시작해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현대적으로 오면 프랑스의 누벨 바그라는 그룹을 굉장히 자주 들었습니다.
0: 네, 일렉트로닉 사운드가 또 접목된 가수죠. 네. 조카와 함께 신청하셨는데 같이는 못 오셨지만 조카가 기타를 잘 친다고 하셨어요. 보사노바에 대해서 두 분이 또 이야기도 나누시나요?
6: 뭐 네, 가끔씩 왜 이런 노래를 듣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좀 주류적인 취향은 아닌 노래긴 한데 네. 이 보사노바의 매력은 무엇일까 이렇게 얘기를 종종 합니다. 제가 보사노바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 보사노바는 음악이 장소와 시간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느낌을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퇴근길에 나른한 버스 안에서 들으면 이만큼 이제 자장감하는 게 없고 또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저녁에 위스키 한 잔을 걸쳐서 소파에 앉아서 들으면 이만큼 몽환적인 노래가 없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드라이브를 가면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보사노바를 들으면 또 이만한 로맨틱한 노래가 없다. 네. 그래서 누구와 같이 듣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느낌을 주는 게 보사노바의 네. 매력이 아닐까라고
0: 네, 다양한 매력이죠. 네. 그 밖에도 또 나희경님의 보사노바 음악 레슨을 놓쳐서 많이 아쉬웠다는 장창현 씨, 또 상파울리에 살다 왔지만 브라질에서 공연을 많이 보지 못하고 와서 아쉽다는 김성은 씨, 또 12살 딸아이와 새음에서 나오는 노래를 따라 부르며 즐거워하신다는 김현경 씨, 올 초에 은퇴하고 인생 2막을 열면서 중2 딸과도 함께 이 라이브 콘서트에 오셨다는 정태용 씨, 부산, 춘천, 분당, 청주, 잠실, 일산, 전국 각지에서 세훈과 나희경 그리고 음악을 사랑해 주시는 애청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와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방청객 여러분께 보사노바의 추억, 나희경 씨와의 추억,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음악과의 추억이 오늘 더 짙어지기를 바라봅니다. 계속해서 여름, 저녁과 보사노바 마음껏 즐기시죠. 나희경 씨, 이번에는 어떤 곡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4: 이번에는 또 두 곡을 연달아 들려드릴 건데요. 처음 들려드릴 곡은 또 보사노바의 클래식이죠. 코코바두를 들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저의 노래 마음이라는 곡을 들려드릴 거예요. 코코바두는 이런 내용인데요. 가사를 살짝 읽어드리고 싶어요. 작은 방에 기타 한 대, 그리고 하나의 사랑, 하나의 노래, 창밖으로 평화를 상징하는 두 팔 벌린 예수상이 보이는 평안한 이 광경 속에서 나는 계속 이렇게 행복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싶다고 느낀다. 무엇이 행복일까? 무엇이 행복인가? 내 사랑 하는 곡입니다.
0: 네, 이 코코바두는 노래 제목이기도 하지만 네. 그 리우 해변에서 보이는 해발 710m 된다는 거대 예수상이 있는 그 산 이름이기도 하죠.
4: 네, 그 네. 언덕의 이름이기도 하죠.
0: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들려주실 곡 마음이라는 네. 곡인데
4: 두 번째로 들려드릴 곡 그 제가 쓴 마음이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이제 번역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바로 들어보실 수 있도록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곡 코르코바두가 언덕이잖아요. 이게 그 브라질에 살다 보면요. 어떤 동네에서는 두 팔 벌린 예수상이 앞면으로 보이고 어떤 동네에서는 좀 뒷면으로 보이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브라질에는 약간 이런 뭐 썰 같은 게 있는데 이 예수상이 정면으로 보이면 굉장히 또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곳이다. 근데 후면으로 보이면 조금 이제 어둑한 이제 일들이 이제 펼쳐지는 동네다. 이렇게 좀 구분을 하기도 하거든요. 뭐 그런 뭐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는 반면에 어쨌든 예수상의 앞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얻습니다. 이제 가톨릭 국가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노래는 예수상을 이야기는 하기는 하지만 종교적이라기보다는 그리고 어떤 뭐 지리적인 걸 특별하게 창에 그게 보여야 된다라기보다는 이렇게 평화로운 광경과 노래 사색할 시간, 기타 이런 게 있는 게 행복이 아니겠느냐 하는 잔잔한 그야말로 보사노바다운 가사입니다.
0: 네, 코르코바두 그리고 마음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0: 나혜경 씨와 4인조 밴드가 함께한 두 곡. 먼저 들으신 곡은 꼬르코바두였고요. 이어서 들으신 곡은 나혜경 씨가 작사 작곡한 마음이라는 노래였습니다. 기타와 함께 네, 불러주었어요. 함께 연주해 주신 분들을 좀 한 분씩 소개해 주실까요?
1: 네, 방금부터 저와 그 단둘이서 마음을 들려드렸던 기타리스트 박윤우 씨입니다. 또 계속 아름다운 선율을 들려주고 계시는 플루티스트 윤혜진입니다. 너무 부드럽고 유연한 그런 보사노바의 그 그루브가 느껴지시죠? 콘트라베이스의 김성수님. 그리고 브라질리언 리듬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는 드러머 이도헌님. 그리고 보는 보컬 나희경입니다.
0: 네, 좀 전에 자작곡 마음을 들었는데
1: 네.
0: 그럼 자작곡도 대부분 보사노바인가요?
1: 제 자작곡은 반 정도는 보사노바 리듬을 가지고 있고요. 네. 반 정도는 또 다른 리듬들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보사노바에서 그 사용하는 혹은 이제 보사노바 이전에 뭐 삼바깡성이라던가 그렇다고 주로 사용했던 리듬들이라던가 왈츠 리듬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써서 곡을 쓰고 있는 편이에요.
0: 네. 나희경 씨의 자작곡들도 많이 듣고 계신가요?
2: 네.
0: 좋죠. 네. 이번에는 세 곡을 이어서 연주해 주신다고요. 세 곡의 소개를 나혜경 씨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이번에는 세 곡을 들으실 건데요. 첫 번째는 제가 잠시 물러나서 연주로만 느낄 수 있는 보사노바의 또 정수를 웨이브라는 곡으로 들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연주자분들 소개해드렸는데 한 분 한 분의 연주를 좀 깊이 있게 감상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이어서 들려드리는 곡은 Noise Il Mar 우리 그리고 바다 그 다음 포세 그대라는 노래 두 곡을 들려드릴 건데요. 이 두 곡은 저의 정규 5집 보사에도 수록되어 있고 호베르토 메네스카우 할아버님과 이제 같이 녹음한 곡인데요. 우리 그리고 바다라는 곡 그리고 그대라는 곡 이런 모든 그 곡들이 항상 호베르토 메네스카우 할아버지가 노래하시는 곡들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좀 밝은 느낌 그리고 그리워하면서도 그때 그 그리움이 슬픈 그리움이 아니라 행복한 그리움 아름다운 그리움 그래서 사우다즈가 여력히 느껴지는 그런 곡들입니다. 보세라는 곡은 또 특히 그대가 있으면 나의 이 모든 아침이고 나의 모든 오후고 하면서 사랑이 가득한 곡으로 마무리가 돼요. 이 세 곡을 연달아서 들려드리겠습니다.
0: 네, 그럼 먼저 연주곡으로 웨이브 먼저 듣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세 곡의 보사노바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의 웨이브였고요. 연주로 전해드렸고, 이어서 호베르토 메네시카우의 노스 이우마르, 우리 그리고 바다, 또 세 번째 들으신 곡은 보세, 당신이었습니다. 어제 들으셨나요?
2: 네.
1: 네. 나혜경 씨께서 보사노바는 앞뒤가 아니라 좌우로 흔들며 듣는 거라고 하셨는데 실감 나시나요?
2: 네.
1: 저도 모르게 좌우로 흔들리는 몸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0: 그루브는 음악의 영혼을 불어넣는 일이라고 지난 화요일 오프닝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보사노바엔 그런 그루브가 단짝처럼 함께하는 것 같아요.
1: 네. 보사노바의 단짝처럼 함께하는 그 좌우 그루브를 저도 이제 노래하면서 여러분을 보았을 때 다 같이 이렇게 왕적으로 움직이시는 그 물결을 봤습니다. 저는 이 그루브를 가끔 설명을 할 때요. 네. 이 양쪽으로 움직이는 그루브가 살짝 파도를 떠올리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 파도 위에 여러 그 저의 보컬도 이런 엇박의 보사노바 위에 가끔 정박에 부르지 않고 막 왔다 갔다 부르고는 하거든요. 이게 보사노바의 또 다른 매력인데 이렇게 느끼려면 그 파도 위에 마치 꽃잎 하나를 이렇게 떨어놓은 거예요. 사실 그냥 꽃이어도 돼요. 꽃이 딱 파도 위에 떠오르면 이제 가라앉진 않고 파도가 이렇게 쓸려가며 같이 슝 가기보다는 살짝 느리게 떠올랐다가 또 가라앉았다가 또 떠올랐다가 이런 그루브가 보사노바의 좀 느슨하기도 하고 여유롭고 그런 밀고 당기는 리듬을 그런 그루브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심상 같아요.
0: 그게 바로 매력이 아닌가 싶네요. 이 그루브는 파도처럼 탄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참 멋지죠. 그루브를 탄다. 네.
1: 네.
0: 또 여러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시고 계신데 267번 쓰시는 분 코니 프란시스 이후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 나혜경님을 알게 되어 너무 좋았어요.
1: 감사합니다.
0: 음색이 힐링입니다 하셨고요. 김종칠 씨께서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지하철 안이 아니고 잔잔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있는 것 같아요. 물고기가 미끼를 물지 안 물지는 상관없어요. 네, 그리고 클리어 더스트 2님은 지금 해운대 바닷가 앞인데 왠지 칵테일 한 잔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다음 곡은 또 어떤 곡을 들려주실까 기대되는데요.
1: 이제 두 곡을 또 연달아 들려드릴 건데요. 웅아모라는 곡과 그리고 닝갱이라는 곡을 들려드릴 겁니다.
0: 네, 곡 설명 네. 해주시죠.
1: 웅아모와 닝갱 다 작곡은 허베르토 메네스카가 하셨고요. 웅아모르는 제가 2010년에 처음 브라질에 갔었는데 2011년 초에 메네스카 할아버님을 처음 만나 뵙게 되었었어요. 그때 저의 목소리와 제 노래들을 들으시고 너에게 이 노래가 참 어울릴 것 같아 라고 저에게 선물해 주신 곡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에 이 곡의 후반부를 한국어로 이제 기존 가사를 참고하여 써내려갔습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어와 한국어로 이어지는 곡으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이런 시도를 하게 되었는데 네. 너무 재미났고 이걸 녹음하는 이걸 부를 때마다 그 녹음하던 그런 풍경들이 떠오르는 그런 곡이에요. 다소 그 단순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게 보사노바 리듬인가 싶은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텐데요. 저는 보사노바의 많은 것들을 품고 있는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들려드릴 링갱이라는 곡은 그 누구도라는 곡으로 제 그 5집에 있는 또 수록되어 있는 곡인데요. 이 두 곡을 연달아 들어보시면 이제 보사노바의 분위기에서 또 진짜 보사노바 리듬으로 이어지는 그 흐름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0: 네, 보사노바는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지난 사흘간 보사노바 탐구 시간에 등장하지 않았던 또 멋진 곡들이 이렇게 계속 나오니까 말이죠. 이 웅아모, 어느 사랑, 하나의 사랑?
1: 네, 그냥 사랑입니다.
0: 사랑, 네, 그리고 닝갱, 그 누구도, 네, 이 두 곡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웅아모, 사랑, 그리고 닌겐, 그 누구도 이렇게 두 곡 들어봤습니다. 호베르토 메네시카우, 나혜경 씨가 할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그분의 곡 두 곡, 네, 이었어요. 웅아모로에서는 뒤쪽에 또 한국어로 가사를 또 붙여서 노래를 해주셨네요. 음악을 보는 즐거움을 스튜디오에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은 충분히 느끼실 것 같은데 유튜브로 또 라디오로 들으시는 애청자 여러분도 라이브만이 줄 수 있는 분위기에 즐기고 계시겠죠? 네. 네. 또 실시간 사연 또 올라온 거 또 소개를 해드리죠. 2115번 쓰시는 분, 퇴근도 미루고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에 빠져 8시까지 청취, 시청하고 퇴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퇴근을 미루셨어요. 그리고 이상수 씨, 퇴근길 운전하며 라디오로 듣다가 이제 유튜브를 켭니다. 사연들은 이렇게 어떻게 그리고 이렇게 잘 쓰시는지 스튜디오 1열 관람 부럽긴 하지만 저장도는 저 정도는 되어야 앉을 수 있겠구나 인정도 됩니다 라고 하셨어요. 딱 보고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저는 방구석 1열로 만족하면서 남은 시간 즐기겠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이상수 씨 사연 고맙습니다. 보통 보사노바 공연장의 분위기는 어떨까 궁금한데요. 연주자와 청중의 거리는 어느 정도 될까? 오늘처럼 이렇게 다정하고 가까운 거리일까요?
0: 네, 특히 이 정도 공간과 딱 이 정도의 거리가 제가 브라질에서 가장 처음 노래했던 비니시우스 바를 생각하게 하는데요. 지금은 살짝 문을 닫았고 리뉴얼을 곧 한다고 해요. 그래서 무대가 좀 변하긴 하겠지만 브라질 대부분의 라이브 클럽들은 무대와 관객과의 그 거리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단이 하나 정도 이렇게 있고 이 정도의 거리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공간에서 라이브 할 때 이제 그런 라이브 클럽에 소박하면서 가까운 친근한 그런 분위기들이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1: 네. 공연장에 그 우리가 지금 리우에 어느 공연장에 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는 어떤 곡을 전해주실까요?
0: 이번에는 저의 곡들을 좀 더 들려드릴 건데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사람, 아까 어머니와 함께 들으시면 좋겠다고 추천드린 곡이었죠. 그 곡을 들려드릴 거고 그 다음으로는 여행의 시작이라는 곡도 저의 곡입니다. 둘 다 들려드릴 건데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사람은 앞서 사연 들었을 때 말씀드렸듯이 제가 우리 저희 어머니의 그 사랑스러운 빨래 넣으시면서 이렇게 춤을 추고 흥얼흥얼거리시는 모습이 너무 귀여우셔서 제가 네. 옆에서 돕지는 않고 기타를 들고 곡을 썼던 저는 되게 행복한 곡인데요. 어머니는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사랑스러운 사람을 떠올리면서 그 누구든 나 자신 그리고 내 가까운 사람 누구든 떠올리면서 듣기 좋은 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행의 시작은 이 곡은 조금 스토리가 있는데요. 제가 브라질에 처음 갔었을 때가 2010년 그리고 처음 갔을 때 2011년에 돌아오기 직전에 저의 앞을 저의 앞날을 미래를 생각하면서 썼던 곡입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공감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두 곡 같이 들려드릴게요.
1: 네, 제목이 참 아름다운 두 곡이죠. 너무나 사랑스러운 사람 그리고 여행의 시작 부탁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너무나 사랑스러운 사람, 이 곡은 어머니를 보면서 쓴 곡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여행의 시작, 브라질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그 심경을 담았던 노래. 아, 이 노래 안에 리듬의 변화도 있고요. 네. 나혜경 씨의 마음을, 네, 그 심정을 느낄 수 있는 곡이었습니다. 두 곡을 만들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불러주신 나혜경 씨, 그리고 연주자들께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 앙코르 받으셔야죠. 콘서트의 꽃은 앙코르잖아요. 아,
0: 그렇죠.
1: 네. 준비한 신곡이 있죠?
0: 아니요, 네. 상상도 못했습니다. 마지막 곡 아닌 앵콜곡으로 준비한 보사노바의 바이블이죠. 걸 프롬 이파네마를 들려드리면서 정말 무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 네, 이 곡 뭐 보사노바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곡이기도 하고 많은, 네, 가장 많이 알려진 곡이 아닌가 싶은데 정작 가사 내용은 잘 몰라요.
0: 그래요. 사실 그 또 영어 버전이랑 그 포르투갈어 버전 뉘앙스가 살짝 다르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많은 곡들이 그런데 웨이브 같은 곡들도 영어 가사는 한번 쭉 읽으면은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포르투갈어 가사는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말 하는 거지 싶어져요. 전혀 이 맥락이 이해도 안 되는. 네. 걸프로 이파네마도 약간은 그런 구석이 있는데요. 네. 그래도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올랴 끼고 이사마슬링다 올랴, 자 저길 봐. 저길 지나가는 저 여인을 봐. 저기 지나가는 저 여인의 걸음걸이가 이파네마의 해안에서 태양을 받으며 걷는 그 모습이 내가 쓰는 시보다, 왜냐면 작사가가 비니스 지모라 했잖아요.
1: 네.
0: 그분은 시인이죠. 내가 쓰는 시보다 더 우아하구나. 하지만 그녀는 내 앞을 그저 스쳐 지나가고 나는 홀로 남고야만 해. 이 부분이 아 포케스토 이렇게. 네. 나는 왜 혼자지? 하면서 고독을 곱씹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 그녀가 비니스 씨 모라이스를 흥하고 가버렸겠죠? 그 다음에 그 상황을 미화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아, 아름다움이라는 건 나만의 것이 아니라 홀로 스쳐 지나가는 것이구나. 그리고 내가 이 아름다움을 느끼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은 사랑으로 인한 것이구나. 그래서 이 노래의 마지막 후렴구에는요, 뽀까우사도 아모 Pocausa do amor, 사랑으로 인해, 사랑 때문에 라는 구절이 나와요. 혹시 기억이 나시면 Pocausa do amor을 흥얼흥얼 한번 따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가로타 지 이파네마, 이파네마의 여인 나혜경 씨와 4인조 밴드와 함께 듣겠습니다.

드럼의 이도한. 베이스의 김성수. 기타의 박윤우.

0: 네, 장르 특집 2탄 보사 파라 보스의 당신을 위한 보사노바의 첫날 첫 곡이었던 가로타지 이파네마, 이파네마의 여인을 앙코르 곡으로 들었습니다. 나희경 씨, 나흘 동안 보사노바에 대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알려주셨고 멋진 라이브 콘서트까지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애청자 여러분께 또 라디오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시는 세상의 모든 음악 가족 여러분께 장르 특집 보사 파라 보스에 함께하신 소감 들려주시겠어요?
1: 여러 가지 그 마음들이 좀 떠오르는데요. 그래도 지금 이 뭐 4일 동안 보사노바를 들려드린 끝에 남는 그냥 마음은 행복과 사랑인 것 같아요. 항상 보사노바가 모든 것을 덜어내고 남기고 많은 그 정서거든요. 행복한 마음, 사랑, 그리고 일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 그래서 그런 게 좀 떠오릅니다.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전해드리고 또 조금은 어려운 이야기들도 있었을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런 모든 걸 차치하고 보사노바라는 음악은 언제 어디서나 어떻게 들어도 우리를 굉장히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는 음악이자 또 길게 오랫동안 함께하면 삶을 바꾸는 음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 삶도 그러했고요. 보사노바를 계속해서 사랑하는 그런 일상들을 함께 나눠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4일 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0: 네, 보사노바의 디바 나희경 씨 그리고 함께해 주신 4인조 밴드 기타의 박윤우 씨, 플루트 윤혜진 씨, 베이스 김성수 씨, 드럼의 이도헌 씨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세상의 모든 음악이 준비한 장르 특집 2탄 보사 파라 보스의 당신을 위한 보사노바. 보사노바의 부드러움과 유머와 또 진지함까지 아낌없이 전해드린 시간이었습니다. 보사노바는 삶의 태도라는 말도 아주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죠?
2: 네.
0: 파도 소리를 벗삼으며 태어난 음악이라 그런지 보사노바는 여름에 훨씬 더 잘 어울리는 장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무더운 여름, 보사노바처럼 단순하게 또 보사노바처럼 부드럽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스튜디오에서 또 늘 라디오를 들어주시던 그 자리에서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분 가운데 음료 쿠폰 받으실 분들은 선곡표에 올려두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또 좋은 음악과 이야기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내일도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는 생방송이니까요. 잊지 말고 다시 만나시죠. 지금까지 기술 김성현, 조채혁, 윤다람, 보이는 라디오 김종일, 유범수, 현장 진행 권예원, 이유진, 작가 김미라, 연출 정혜진,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현주명음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주명음반 매주 목요일 중심시간대 집중감상곡 실내악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현악사중주 15번 2단조 쾌엘 421 반퀴크 사중진단 연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교향곡 7번 A장조 작품 번호 92 아르투로 토스카니니가 지휘하는 MBC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1951년 모노 실황 레코딩 전해드립니다. 명현주 명반 오늘 첫 곡, 지난번 금주의 신보 코너에서 전해드렸는데요. 좋은 곡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한 번 더 다른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프란츠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A장조 도이치 번호 664 마틴 헬름켄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첫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주인공 아르투로 토스카니입니다. 후르트벵글러와 양대 산맥을 이루었던 그런 대지휘자죠. 하지만 스타일은 전혀 달랐습니다. 후르트벵글러가 자아도취적인 주정주의적인 해석의 대표자였다면 반대편에는 토스카니니가 있었죠. 악보에 충실한 그리고 긴장감 팽만한 그런 연주로 사람들을 사로잡았던 대지휘자입니다. 그가 남긴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감상하실 곡입니다. 루드빅 반 베토벤의 교향곡 7번 A장조 작품번호 92 아르투로 토스카니니가 지휘하는 MBC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1951년 모노 실황 레코딩입니다.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교향곡 7번의 2장조 작품 번호 92 아르투로 토스카니니가 지휘하는 MBC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1951년 실황 모노 레코딩이었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현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오늘 집중감상곡 모차르트의 현악 4중주 15번 D단조 전해드립니다. 4악장 가운데 3악장까지 D단조로 통일되어 있는 모차르트로서는 이례적인 작품이죠. F장조의 느린 악장도 결코 밝지는 않습니다. 바로 앞의 작품 KL387의 약동적인 어떤 삶의 감정과 대조를 이루는 깊은 체념이 모든 악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모차르트의 단조 작품 가운데서도 가장 염세적인 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무렵의 하이드는 정열적이지만 어둡지 않은 단조로 옮겨가고 있었는데 그런 점에서도 두 사람의 개성은 날카로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잡필악보에 날짜가 적혀있지 않지만 미완성으로 끝난 미사곡 C단조에 이어서 1783년 6월경에 작곡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볼프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현악 4중주 15번 D단조 KL421 반 퀴크 4중주단의 연주입니다.

모차르트의 작품군을 살펴보면 정말 장조가 거의 대부분이죠. 그만큼 쾌활했던 인물인데요. 하지만 그 사이사이에 등장하는 단조, 거의 다 명작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감상하신 현악사중주 15번 역시 염세적인 그런 부분들이 강하게 반영된 명곡 가운데 하나입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현악사중주 15번 D단조 퀘엘 421 반퀴크 사중주단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후반부는 샤를 구노의 교향곡 1번 D장조 준비했습니다. 가즈키 야마다가 지휘하는 몬테카를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군호의 교향곡이 있는 사실 아시고 계신 분들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분명히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청년 시절에 완성한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샤를 군호의 교향곡 1번 D장조, 가즈키 야마다가 지휘하는 몬테카를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명인주 명반 오늘 마지막 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FM 방송 클래식 FM입니다. KBS 1FM 방송은 FM 93.1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제1FM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출근길엔 사람들이 정말 많죠. 운전을 하든 버스, 전철을 타든 목적지를 향해 열심히 움직입니다. 그런데 사람 수에 비하면 생각보다 소란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정해진 신호를 지키고 차례를 기다리면서 저마다의 자리를 인정하기 때문에 부딪힘 없이 갈 길을 갈 수 있는 거겠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당연한 약속과 행동들이 모여 하루가 또 평온하게 흘러갑니다. 오늘은 이렇게 잘 지켜가고 있는 서로에게 잠깐의 눈인사라도 건네보시면 어떨까요? 첫 곡, 강상구가 편곡한 아리랑입니다. 강은일의 해금, 한충훈의 소금, 강상구의 피아노와 여러분의 연주로 보내드릴게요.

양방원 편곡 함께 아리랑 최준과 최애나의 노래와 여러분의 연주였고요. 먼저 들려드린 아리랑은 강상구가 편곡한 곡이었죠. 강은일의 해금, 한충훈의 소금, 강상구의 피아노와 여러분의 연주로 감상했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노래, 아리랑의 힘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용한 연못에서 더위를 씻노라니 높은 누각의 대자리는 서늘하여라. 연꽃은 웃고 떠드는 소리에 촉촉한데 버들가지 푸른 잎은 난간에서 흔들흔들. 술을 벽통배에 따라서 마시는데 오이는 물에 잠겨 백옥처럼 파랗네. 외람되이 글쓰는 모임에 참여하니 아름다운 행취가 식을 줄을 모르네.

조선시대의 서거정이 벗들과 모여 더위를 피하면서 지은 글이었습니다. 연꽃핀 연못가, 높은 위치에 있는 누각은 바람이 잘 통해서 시원했어요. 거기에 대자리가 깔려있고 오이처럼 차가운 안주까지 있으니 시가 절로 지어질 뿐만 아니라 더없이 좋은 피서지였습니다. 또 술은 벽통배에 따라 마신다고 했는데요. 이 술잔은 중국 위나라 사람 정각의 고세와 연관이 있습니다. 정각은 연잎을 따다 구멍을 내고 술을 부어서 입자루로 흘러내리는 것을 받아 마셨다고 해요. 흥이 넘쳐서 도무지 식을 줄 모르는 한여름 풍류 모임입니다. 양성필의 대금, 청성 자진한 잎 감상하시죠.

대금의 청아한 음색이 돋보이는 청송자진한 잎, 양송필의 대금 연주로 만났습니다. 잔잔한 기악곡에 이어서 이번에는 밝고 경쾌한 노랫가락을 만나봅니다. 가곡 태평가 이진경의 해금병창, 서희철의 검은고병창입니다.

이진경의 해금 병창과 서희철의 검은고 병창으로 가곡 대평가 감상하셨습니다. 한 곡 더 만나볼 텐데요. 국악관현악의 역동적인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백대웅 작곡, 국악관현악을 위한 두 개의 민속 멜로디, 북청 사자놀음 남도 굿거리, 중앙 국악관현악단의 연주입니다.

민요의 정서와 관현악의 웅장함이 만난 작품 북청 사자 누름 남도 굿거리 중앙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전통 타악기에 북, 장구, 징, 꽹가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악기들은 묶어서 사물악기로도 불리는데요. 1978년 풍물놀이를 무대화한 사물놀이가 등장하면서 나타난 말입니다. 외국에선 사물놀이가 처음 소개됐을 때 저 작은 악기들이 무슨 수로 큰 공연장을 채우나 의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음악이 연주되니까 우렁찬 어울림에 깜짝 놀랐다고 해요. 전통음악에서 북은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물북과 크기는 같지만 생김새가 다른 북이 있어요. 바로 판소리 고수가 사용하는 소리북인데요. 이 북은 양쪽 가죽편을 나무통에 둥근 못을 박아서 고정시킵니다. 하지만 사물북은 줄로 북편을 연결하죠. 사물악기에서 장구는 채편과 북편으로 나뉩니다. 북편은 맨손으로 치기도 하고 궁글체를 잡고 치기도 하는데 사물놀이에선 채를 이용해서 연주합니다. 또 정악과 민속악에 모두 장구가 쓰이는데 북처럼 생김새가 다르진 않습니다. 사물놀이엔 지휘자 역할을 하는 악기도 있습니다. 바로 꽹가리인데요. 꽹가리를 치는 사람을 상쇠라고 하고 이 상쇠가 장단을 바꾸면서 음악을 이끕니다. 꽹가리처럼 노쇠로 만들지만 크기가 훨씬 큰 징은 여러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정, 금고, 대징, 울징, 대금 같은 말이죠. 징을 치는 체엔 헝겊이 감겨 있어서 부드러운 음색을 내기 적합한데요. 그럼 사물놀이를 들어볼까요? 영남농악 김덕수, 이광수, 최종실, 김용배의 연주입니다.

영남농악 김덕수, 이광수, 최종실, 김용배의 연주였습니다. 다음은 김덕환 작곡 흥이 나서 춤도 추고 유전국악 아름드리의 연주입니다.

퓨전 국악 아름드리의 연주로 김도건이 작곡한 곡 흥이 나서 춤도 추고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국악기와 서양악기가 함께하는 퓨전 국악 그룹 퓨전 국악 아름드리의 연주가 인상적이었는데요. 일터나 학교, 저마다의 목적지로 매일 묵묵히 발걸음을 옮기는 평범한 걸음걸음과 또 그 속에서 서로에게 잠깐 건네는 눈인사가 나와 우리 서로를 조금은 더 기분 좋게 만들기도 하겠죠. 여러분은 오늘 어디로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디실 건가요? 마지막 곡 송소희의 노래로 내 나라 대한 띄워드리면서 저는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저는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 아침의 클래식 아나운서 김지윤입니다. 제헌절인 오늘 아침은 핸델의 음악으로 시작합니다. 왕궁의 불꽃놀이 핸델 작품 번호 351 중에서 1악장 오버추어 띄워드립니다. 드미트리 싱코프스키가 지휘하는 비로 오케스트라가 연주합니다.

헨델의 왕궁의 불꽃놀이, 헨델 작품 번호 351 중에서 1악장 오버추어 전해드렸습니다. 연주에는 드미트리 싱코프스키가 지휘하는 뷰록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이어서 하이든의 소네타 D장조, 후보켄 번호 16-33입니다. 알레그로 아다지오, 템포 디 미뉴에토의 전악장이고요. 안드레아스 슈타이어의 포르테피아노 연주입니다.

안드레아스 슈타이어의 프로테피아노 연주로 하이든의 건반소나타 D장조 호버켄 번호 16-33 전악장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텔레만의 곡 들으시죠. 오페라 인내심 많은 소크라테스 중에서 아리아 희망으로 나는 편안해지고 준비했는데요. 삼각관계 속에 있는 로디제테라는 이름의 여인이 불안과 희망 사이에서 흔들리는 마음을 표현하는 아리아입니다. 소프라노 에바 바모 씨가 노래하고요. 니콜라스 맥기건이 지휘하는 카펠라 사바리아가 연주합니다.

게오르크 필립 텔레만의 오페라 인내심 많은 소크라테스 중에서 아리아 희망으로 나는 편안해지고 들으셨습니다. 소프라노 에바 바모시가 노래했고요. 함께한 단체는 니콜라스 맥기건이 지휘하는 카펠라 사파리아였습니다.

7월 17일 금요일 아침 새아침의 클래식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들으실 음악은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오르간 소나타 바흐 작품 번호 528 중에서 2악장 아다지오입니다. 피아니스트 비킹그로 올라프손이 연주합니다.

바흐의 오르간 소나타, 바흐 작품 번호 528중에서 2악장 아다지오를 오늘은 피아니스트 비킹으로 올라프손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비발디의 바이올린 협주곡 비단조, 리용번호 390, 전악장입니다. 안단테 몰토, 알레그로 논 몰토, 라르게토, 알레그로까지 바이올리니스트 아망딘 베이어가 리인코니트와 함께 연주합니다.

함께 들으신 음악 안토니오 비발디의 바이올린 협주곡 비단조 리용번호 390이었습니다. 아망딘 베이어가 바이올린 독주와 지휘를 맡아서 리 인코니티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새 아침의 클래식 오늘은 르네상스 음악의 모나리자라는 별명이 있는 종교곡으로 마칩니다.

버스킹 데프레의 아베마리아 비르고 세레나, 아베마리아 정결한 동정녀 전해드립니다. 피터 필립스가 지휘하는 탈리스 스콜라스가 부릅니다.

조스케인 데프레 모테트, 아베마리아, 비르고 세레나, 아베마리아 정결한 동정녀를 피터 필립스가 이끄는 탈리스 스콜라스의 합창으로 들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소중하게 보내세요. 지금까지 작가 양인용, 프로듀서 이연희, 아나운서 김지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당신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쉴 수 있는 한 달이 주어진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지난 2018년 피아니스트 조성진은 이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남극에 가고 싶다. 빙하랑 펭귄을 보고 오겠다. 당시 24살 조성진은 1년 중 9개월을 연주 때문에 집을 떠나 생활하면서 향후 3년간의 연주 일정이 꽉 찬 상태였습니다. 새로운 연주곡과 청중 앞에서 무대에 오를 때마다 극도의 긴장과 집중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결점 없는 연주로 극찬을 받으면서도 늘 칭찬보다 지적에 귀를 기울이던 그에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말입니다.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말자.

쇼팽 피아노 협주곡 1번 작품번호 11번 중에서 2악장 로망스 라르게토 조성진의 피아노와 야체 카스프치기 지휘한 바르샤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의 팬과 함께 아나운서 이재후입니다. 7월 17일 금요일 제헌절 오늘을 여는 한마디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말자 입니다.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인생의 모토라고 밝힌 말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콩쿠르에서 우승한 13살 소년 조성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원한 1등도 영원한 꼴찌도 없다. 쇼팽 콩쿠르를 우승하고 카네기홀 데뷔를 앞두고 있던 24살 조성진의 인생 모토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말자. 됐습니다. 아, 이 말에 생각이 많아지는 오늘 아침입니다. 7월 17일 금요일 제헌절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의 팬과 함께해선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0번, 코른골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등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2부 코너 3분 100과 이번 주엔 베토벤에게 이런 면이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천하의 베토벤에게도 쏟아진 악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부 코너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7월의 주제 고르고 고른 모음곡입니다. 오늘의 모음곡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1부 맨 끝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2부 순서 한 줄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이름은 출발 FM과 함께 입니다. 우리 출발의 팬과 함께 앞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분들 문자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출발의 팬과 함께의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신 분 가운데 몇 분한텐 참 좋은 여행이 만든 느린 여행 라르고에서 제공하는 우유 식빵 교환권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 맞아서 열흘간의 작은 선물, 열흘간의 클래식 상식 한입 퀴즈는 오늘 하루 쉬겠습니다. 헤르만 비프팅크의 프리퀀시 듣겠습니다. 이미서리 플루트 4중 주단의 연주입니다.

헤르만 비프팅크의 프리퀀시였습니다. 이미서리 플루트 4중주단 연주로 들었습니다. 이어서 에드워드 엘가 군댕진곡 위풍당당 작품으로 39번 중에서 1번 듣겠습니다. 앤드류 데이비스까지 위하는 BBC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엘가 위풍당당 행진곡 작품으로 39번 중에서 1번 앤드류 데이비스까지 위하는 BBC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다시요. 앤드류 데이비스까지 위한 BBC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었습니다.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시간입니다. 7월 고르고 고른 모음곡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차이콥스키의 관현악 모음곡 4번 준비했습니다. 작곡가들에게도 유독 존경하는 동경의 대상이 있습니다. 차이콥스키에는 모차르트가 그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모차르트를 음악의 예수라 부를 만큼 존경한다. 신성모독이 아니라 그만큼 그가 천사와 아이처럼 순수한 존재였기 때문이다. 누구도 모차르트처럼 나를 감동시킬 수는 없다. 모차르트 오페라 돈 조반디 초연 100주년이던 1887년 차이콥스키는 그에게 헌정하는 관현악 모음곡 4번 모차르티아나를 썼습니다. 모차르트의 숨은 명곡인 피아노 소품 지그와 미뉴에트, 교회 합창곡 아베베룸 코르푸스, 그리고 어리석은 백성이 생각하기에는 주제에 의한 변주곡에 관현악을 붙여 구성한 작품입니다. 성인들이 남긴 어록을 펼쳐보듯 모차르트의 음악적 유산을 되새기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차이콥스키는 직접 지휘봉을 들고 이 곡을 초연했습니다. 차이콥스키의 관현악 모음곡 4번 작품으로 61번 모차르티아나 1악장 지그 알레그로 2악장 미뉴엣 모데라토 3악장 프리게라 기도 안단테 콘모토 4악장 주제와 변주 알레그로 주스토 야판츠 페데니 지휘하는 달라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차이콥스키의 관현악 모음곡 4번, 작품 번호 61번, 모차르티아나 1악장부터 4악장까지 들었습니다. 야판치 페데니지 위한 달라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달의 클래식, 7월엔 고르고 고른 모음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식관입니다. 매주 명곡 한 곡 선정해서 닷새 동안 각기 다른 다섯 명의 연주, 비교, 감상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제시곡은 쇼스타코비치의 왈츠 2입니다. 나에게 최고의 감동을 주었던 그 오케스트라의 이름, 지휘자의 이름을 저희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이 문자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오늘은 누구의 연주로 들을지, 아이고, 이분입니다.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의 버라이어티 오케스트라를 위한 모음곡 중에서 왈츠 2번이었습니다. 티오도어 쿠차르가 지휘한 우크라이나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었습니다. 오늘 편식의 유혹 연주자편 당첨자는 8553 쓰는 분입니다. 저희가 롤케이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시곡 쇼스타코비치의 버라이어티 오케스트라를 위한 모음곡 중에서 왈츠 2번이었는데요. 월요일엔 안드리스 넬손스가 지휘한 빈 피라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화요일엔 앙드레 류가 지휘한 그의 오케스트라, 수요일 마리스 얀손스 지휘한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어제는 리카르도 샤이가 지휘한 콘체르테보 오케스트라, 오늘은 티오도어 쿠차르가 지휘한 우크라이나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었습니다. 다음 주 어떤 곡, 어떤 연주자의 음악으로 찾아올지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각 7시 58분입니다.

피아니스트 조성진은 말했습니다.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말자. 7월 17일 금요일 재원절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의 팬과 함께 저는 이재후입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0번 쾌일번호 466 중에서 2악장 로망스, 조성진의 피아노와 야릭 네제스의 귀인이 지휘한 유럽 최임보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었습니다. 이미란 씨입니다. 오늘은 하나뿐인 딸 준이가 태어난 지 12년 되는 날입니다. 저희가 오랜 기간 주말 부부로 지내면서 준이는 엄마와 따로 살았는데 최근 살림을 합치면서 서울로 이사했습니다. 부모의 걱정과 달리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잘하는 딸이 너무나도 대견하고 고맙습니다. 사랑한다 박준이. 건강하게 잘 자라자. 준이의 생일, 아유, 잘 키우셨네요. 그러니까요, 다 부모님 닮아서 잘하는 거죠. 준이 생일 축하합니다. 이미란 씨였습니다. 더 행복하세요. 가족과 더불어서. 코른골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작품 번호 35번 중에서 2악장 로망스 안단테 듣겠습니다. 김봄소리의 바이올린과 야쿱 후사가 지휘한 밤베르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두 곡 이어들었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쥘 마스네의 오페라 타이스 중에서 명상곡 김봄소리의 바이올린과 제안 카를로 게레르가 지휘한 브로츠와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 앞서선 에리 볼프강 코른골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작품으로 35번 중에서 2악장 로망스 안단테였습니다. 이 곡은 김봄소리의 바이올린과 야쿱 후르사가 지휘한 밤베르크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출발의 팬과 함께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메시지 샵9310번으로 참여하신 분 가운데 몇 분한텐 참 좋은 여행이 만든 느린 여행 라르고에서 제공하는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3분 백과 시간입니다. 베토벤도 악플을 받았다고?

얼마 전 한 포털 사이트에서 이집트 피라미드에 달린 악플이 화제가 됐습니다. 너무 인위적이다. 돌덩이밖에 볼 게 없다. 최저 별점을 피라미드에게 주었습니다. 인류의 위대한 유산인 피라미드도 악평에 시달리는데 음악의 성인 베토벤도 찬사만 들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걸작으로 꼽히는 교향곡 3번 영웅을 두고 독일한 신문에선 지독하게 부담스럽고 긴 작품이자 괴상하고 거친 소음이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또 피아노 소나타 29번 함머클라비어의 마지막 악장에 파격적인 후가를 두고 파리한 평론가는 역시 베토벤은 후가를 쓸만한 위인이 되지 못한다고 흠을 잡았습니다. 런던에서 교향곡 8번이 연주됐을 때 쏟아진 박수갈채를 두고도 한 언론은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나머지 악장들이 놀라울 정도로 재미가 없었기 때문에 관객들이 끝난 게 기뻐서 친 박수. 심지어 교향곡 5번 운명을 두고는 천박한 소음의 야단법석이라고 혹평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말을 남긴 사람은 평소 베토벤을 존경하던 동료 작곡가 루이 슈포어였습니다. 이런 악평에 베토벤은 어떻게 대처했을까? 라슈모프스키 현악 4중주 악보를 받아든 바이올리니스트 이그나츠 슈판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황하고 연주 불가능한 부분도 많아서 불만스럽다. 당대 빈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이자 베토벤 작품을 숱하게 연주했던 슈판치의 악평이어서 베토벤이 상처를 입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베토벤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아, 그 곡 자네가 아니라 후세를 위해 쓴 곡이야. 멋지죠? 베토벤 교향곡 5번 작품으로 67번 운명 천박한 소음의 야단법석이라고 악플을 달기도 했었던 그 곡 오늘은 3악장 알레그로와 4악장 알레그로 듣겠습니다. 사이먼 라트리지 위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베토벤 교향곡 5번 작품으로 67번 운명 중에서 3악장 알레그로 4악장 알레그로 사이먼 라트리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었습니다. 한 줄 신청곡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음악과 짧은 사연 문자 샵9310 우물정 93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필요한 이 번호로 보내주시면 매일 이 시간에 전해드립니다. 사연과 음악 소개된 분께는 커피 교환권 2장씩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3606 쓰는 분입니다. 용기가 생겨서 한 줄 신청곡 두드려봅니다. 벨리니의 오페라 노르마 중에서 정결한 여신이여 까스타 디바 마리아 칼라스의 노래로 애청자들과 함께 듣고 싶다고 3606 쓰는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용기 잘 내셨습니다. 앞으로도 용기 더 많이 내주세요. 빈첸초 벨리니의 오페라 노르마 중에서 정결한 여신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의 음성과 툴리오 세라피니 지휘하는 라스칼라 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아리아 두 곡 들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은 빈첸초 벨리니의 오페라 노르마 중에서 정결한 여신,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 음성이었고요. 툴리오 세라피니지 위한 라스칼라 극장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 부인 중에서 운벨디 베드레모 어느 갯날이었습니다. 소프라노 안나 데트레프코 음성이었습니다. 리카르드 샤이가지 위하는 라스칼라 극장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오늘 끝 곡입니다. 장 바티스트 바리에르의 두 대의 첼로를 위한 소나타 10번 중에서 3악장 이 형제들입니다. 패트릭 드멘가와 토머스 드멘가의 첼로 연주를 드리면서 7월 17일 금요일 재연절 아침 출발의 팬과 함께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작가 김지연, 이가연, 연출 현인철, 저는 아나운서 이재후였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당신을.

서울시 양의 정기 공연 수잔나 멜키의 슈베르트 그레이트가 7월 23일 목요일과 2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롯데 콘서트홀에서 열립니다. 세계적인 현대음악 연주단체 앙상블 앵테르 콩탕포랭의 음악감독인 수잔나 멜키가 지휘봉을 잡는 이번 음악회에서는 슈만이 발견하고 맨델스존이 초연한 슈베르트의 마지막 교향곡 교향곡 9번 그레이트 그리고 아내의 생일 선물로 작곡을 시작했지만 미완으로 남긴 채 세상을 떠난 버르톡의 마지막 작품인 피아노 협주곡 3번을 피에르 로랑 에마르의 협연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KBS 클래식 FM은 7월 2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롯데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공연 실황을 생방송으로 중계해드립니다. 슈베르트의 웅장한 선율, 버르톡의 독특한 리듬을 수잔나 멜키의 치밀한 해석, 피에르 로랑 에마르의 정교한 타건으로 만날 수 있는 이번 연주회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신윤주입니다. 요즘 유치원이나 학교에서는 아이들끼리 스스로 원칙을 정하는 활동을 하는 곳이 많다고 해요. 우리 반에서 모두가 지켜야 할 것,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이런 것들을 정하고 왜 해야 하는지 또 왜 하지 말아야 하는지 이야기 나누면서 모두의 규칙을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스스로 정한 약속은 지켜야겠다는 마음, 그런 책임 더 높아집니다. 모두를 위한 약속, 그 약속 잘 지키는 건 어른들도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그렇게 지켜낸 원칙과 약속이 결국 이 세상을 또 우리를 더 단단하고 안전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78번째 맞는 제헌절 아침입니다. 7월 17일 금요일, 여기는 신윤주의 가정음악이에요.